0: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피하고 싶은 존재냐며 아마 지금도 아침부터 왜 죽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1: 맞아요. 또 병원이나 강공서 아파트도 4층이 없는 곳이 많잖아요. 4층에 404호라고 하면 같은 갑이면 잘 안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만큼 그 어느 누구에게나 죽음은 피하고 싶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2: 네. 그런데 목사님, 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존재,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잖아요.
0: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고백하고 제가 고백하는 바로 그분이시죠. 그 이김이 바로 부활인데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 죽음의 문제를 이겼다는 승리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그 부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참 많은 장례식에 가보셨을 텐데요. 저도 그렇고요. 그때마다 왜 근조화환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0: 네네.
2: 저는 그중에서도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네.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나요 라는 문구였습니다.
0: 와, 너무 멋있네요.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나요. 네. 하나 배우고 갑니다. 예.
2: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만약 끝이라면 우리의 대성통곡 망연자실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고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했더란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 반드시 있습니다.
0: 아멘.

0: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폰으로도 많이 들으시는데요. 폰 여시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전남동부만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의 뜰안 어디서든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8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 닥터, 말씀 널스, 여수 서머나교회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 함께하십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1: 네, 제가 이제 어제 아침 일찍 목욕탕을 갔는데요. 이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갔는데 목욕탕에서 나오는데 어떤 분이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저 교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그 교리 설교를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도 사명감을 더 또 느끼는 하루가 아니었나. 내가 이제 연예인이 된 느낌?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0: 예. 아유, 목욕탕에서 뵈서 깜짝 놀라셨겠어요.
1: 네, 많이 놀랐습니다. 네. 예.
0: 우리 권사님은 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2: 어제 주일은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주일이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새로운 성도가 오는 게 교회는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새로운 성도가 왔어요.
1: 할렐루야.
2: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0: 네. 아, 저는 어제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연합 예배를 드렸거든요.
1: 네네네.
0: 선교 대회.
1: 네네.
0: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찬양대를 구성했는데
2: 네.
0: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네.
0: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오늘 오후 예배는 어디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라고 하면 아싸 빠져야지. 많이 모이니까 나 하나 뭐 안 간다고 별표도 안 날 텐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1: 네네.
0: 어제 연합 찬양팀의 그 웅장한 찬양을 들으면서
1: 네네.
0: 아, 연합을 할수록 내 비중은 작아지지만
1: 네네.
0: 하나님의 영광은 커지는구나.
1: 아멘입니다. 아멘.
0: 연합하는 일에 내 얼굴이나 내 이름이 안 드러나더라도
1: 네네.
0: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1: 네네.
0: 연합하는 일에 힘을 써야겠구나.
2: 아멘.
0: 이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피디님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0: 네. 네. 여러분, 우리 사랑의 뜰안도 그런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네.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마음을 모으고 은혜를 나눌 때, 목사님 정말 배가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게 요즘에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도 직장 관계상 또 연세가 있어서 직접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화요일부터는 6시, 우리 아침 6시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몸이 불편하면 편한 분이나 아니면 직장 관계로 아침 예배를 못 드린 분들을 위해서 6시부터

0: 또 라이브로 이제 아침 방송을 시작하자 해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놓고 많이 좀 우리 애청자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새 힘을 좀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네. 권사님 좋으시겠네요. 늘 아침 6시 예배 자랑하시던데.
2: 네. 요즘에 정말 큰 교회 빼고는 새벽 예배나 아침 예배를 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예배 많이, 기도 많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작은 힘을 모아서 교회가 이제 좀 적다 보니까 모든 환경이 어려워요. 하지만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저희 교회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라이브로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아침 6시를 말씀으로 깨우기 원하시는 분은 여수 서머나교회에서 아침 6시에 네, 라이브로 그 말씀을 그 예배를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507 이봉진 집사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2: 안녕하세요. 피디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진료를
0: 아이고,
2: 왔어요.
0: 어째요.
2: 피디님 한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병원 진료 끝나고 참여할게요.
1: 아니 요즘에 감기 환자가 그렇게
0: 네,
1: 많대요.
0: 많대요. 네. 네, 감기 환자가 왜냐하면 기온차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이렇게 감기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애청자 여러분 몸 건강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1: 네, 네. 여러분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9177님 여기주 집사님 PD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방장님 들어오신 것 같아요.
0: 네.
1: 우리가 다 같이 대성곱창에 한번 신방을 가야 되지 않나.
0: 네.
1: 가을 신방.
0: 그럴 때가 됐습니다.
1: 네. 예. 집사님 그날이 올 것입니다.
0: 아멘.
1: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0782님께서도요. 네, 사랑했더란 우리 PD님 반갑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또 우리 김연희 집사님, 1316님, 목사님, 비디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우리 기둥 네. 같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네, 네 서로를 격려하고 있네요.
0: 네.
1: 1316님께서 또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2: 네, 요즘 독감 유행이라는데 입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아이고 세상에.
2: 이봉진 집사님 치료 잘 받으세요.
1: 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155님, 윤 집사님 성함을 그때 내가 기억했었는데 네 한 번만 성함 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5155님 윤 집사님
0: 네.
2: 탁월한 찬양 선곡으로 이 아침을 깨워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우리 피디님이 가면 갈수록 찬양 선곡이 너무 은혜로워요.
1: 아.
0: 그래서 오늘 아까 방송 나가기 전에 우리 피디님 요즘 이제 너무 음악적 감각이 뛰어난데요.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는데 봐도 똑같이 동참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1: 네. 네. 아유, 이런 격려가 또 큰 힘이 되잖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네. 우리 17778님은요. 아유, 피디님의 솔직한 고백이 은혜롭습니다라고 했는데 아, 1778님도 뭐 연합으로 드립니다 하면 빠지고 싶으셨나 보다.
0: 네.
1: 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2: 그렇게 다 같은
1: 네.
2: 마음 아니었을까요?
0: 그렇게 마음 아무도 없습니다. 나 하나 빠지면 괜찮지.
1: 맞아요.
0: 그러면은 한 명도 안 모입니다.
1: 네. 그래서 연합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나 봐요.
0: 맞습니다.
2: 네. 네. 교회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형제가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시편 133편입니다.
1: 네. 네. 내 이름 내 비중은 작아져도 하나님이 커질 수 있다면 우리 연합에 더욱 마음 과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퀴즈 드릴까요?
0: 예, 오늘은 예, 당연히 부활장에서 말씀을 준비했겠지요. 하이델베르크 45문항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장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은사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2장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서 예, 내용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땡땡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1: 네.
0: 저는 이상하게 고린도전서 15장 예, 15장 57절과 막 56절, 57절 막 두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에 감동이 오거든요. 56장이 56절이 뭐냐 하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0: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땡땡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 때만 목소리가 커져요. 나도 모르게.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1: 네, 1번. 우리에게 명예를 주신 명예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0: 2번.
1: 2번.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0: 3번.
1: 3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0: 4번은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예, 4번은 뭡니까?
1: 네. 우리에게 명품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0: 네. 네. 뭘 받고 싶습니까?
1: 저는 명품백을 받고 싶어요.
2: 저는 4번.
0: 땡입니다. 땡. 네. 자.
2: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땡땡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어느 것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땡땡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보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1: 1번 명예입니다.
2: 2번
1: 2번 권력
2: 3번
1: 승리
2: 4번
1: 명품백
2: 네 힌트가 듬뿍 담긴 찬양 들으시면서 샵 9750, 우물정 9750, 50원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연합을 위해 50원 쓰시지요. 네,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안부,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와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힌트가 듬뿍 담긴 찬양 나갑니다.

0: 아멘. 어노인팅의 목소리로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네, 함께 하셨습니다. 혹시 퀴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1: 네, 오늘은 부활장에서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땡땡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2: 네. 고기. 1번 명예, 2번 권력, 3번 승리, 4번 명품백.
0: 네, 7876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네, 네 우리는 이겁니다. 네. 우리도 하면서 살아요라고 하셨고요.
1: 명품백은 아무도 없는데요, 정답에.
0: 8282님이 오늘 새싹이에요. 처음으로 문자 주셨네요.
1: 여튼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맞춰주셨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요라고 하셨습니다. 1778님께서도 연합을 위해 라고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2: 세 번 보내주셨어요.
0: 네, 1113님께서도 네 정답 맞춰주셨고 1316님께서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정답을 다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네. 목사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대소율의 문답 45문항. 예, 왜 45문항 하나를 준비했을까요? 부활이라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45문항 한 문항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부활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이델베르크는 총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 2문항을 예, 세 부분으로 나눠 놨는데요. 3문항부터 11문항까지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12문항부터 85문항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가 12문항부터 85문항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86문항부터 129문항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마지막 결론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리가 쓸모없어 보여서 이 교리를 등한시하지 지만 여러분 교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뿌리와 같고 나침반과 같고 지도와 같고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가치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쓸모없음으로 교리를 취급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 교리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내 영혼의 양식을 스스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생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리는요. 성경 66권 189장 31,173절의 핵심을 요약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가 무너질 때 위험성이 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리가 무너질 때 위험성 세 가지. 첫 번째는 이단과 오류의 침투입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또 잘못된 신앙이 침투하는 것은 진리가 희미해질 때 거짓들이 들어오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리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단과 오류의 침투가 들어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갔을 때 가슴이 치고 통곡했던 이유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만 잘 가르쳤어도 그렇게 쉽게 이단에 넘어가지 않았을 건데라는 안타까움이 너무 커요. 두 번째는 교리가 흔들리면 성도의 신앙 자체가 흔들립니다. 왜 신앙 자체가 흔들리냐? 기둥과 뿌리와 나침반이 사라지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리 교육이 없으면요. 성도들이 감정에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서 어른의 심정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없으면 성도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핵심 요약이 교리집인데 그 교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될 수 있어요. 교리가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성경을 그 교리에다가 집중해서 성경 해석을 할수 있는데 교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 복음이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말씀 처방전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이걸로 배우시면 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율이 문답 111문항이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도 제가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하면 교리라고 보내주시면 우리가 카톡으로 우리 너스께서 말씀 너스께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이델베르크 45문항 부활인데요.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목사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째,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의 신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신성이 입증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번째, 왜 부활이 중요하냐? 죄와 죽음을 극복했다는 표징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다. 왜냐하면 죄의 싹스는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부터 이겼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극복된 현장이 어디냐?
부활이라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이 선포되는 현장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구원의 근거가 확증되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그 부활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정의를 먼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은요 모여서 공부하고 공부하지만

0: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그럴 형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뭐냐고 누가 물으신다면 예,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을 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을 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1: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0: 아멘.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낮에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낮에. 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1: 아멘.
0: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부활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제도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 는 그 부활절 예배를 우리는 주일마다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하이델베르크 45문항 한번 가봅니다. 45문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좀 이렇게 좀 이기적인 발상인 것 같지만 예,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그 유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보증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 아멘.
0: 그래서 부활이 주는 유익이 뭐냐? 첫 번째.
1: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임을 이기시며 그 죽음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합니다.
0: 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1: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0: 부활의 순간 새 생명으로 다시 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이걸 다시 말할까요? 무정란에서 유정란이 된 현장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씨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의 씨가 없어요. 무정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부활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주냐? 유정란이 되었단 말이죠. 유정란은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유익이 뭐냐?
1: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0: 부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1: 아멘.
0: 이제 하나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그 죽음으로 얻으신 의로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현장인 거예요. 말씀 처방제입니다.
1: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0: 아멘. 이걸 이중정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의 죄인과 죄를 정가받아요. 이걸 일중정가거든요. 그런데 이중정가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대신 정가하는 거예요. 그런 이중정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른 말로 위대한 교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 예수의 의를 우리 교회들이 받는 것,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가볼까요?
1: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0: 아멘. 여기서 잠자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저녁에 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죽음을 잠자는 자라 그래요. 왜 잠자는 자라 그럴까요? 깨어나기 때문에. 예, 깨어나기 때문에 잠자는 거라 그래요. 예, 뭐 죽은 사람은 못 깨어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나도 깨어납니다.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깨어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들이죠, 목사들.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을 외치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어가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부활신앙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 그 중에서 목사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PD님, 예. 부활이 없는데 이렇게 목 터지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죠. 자, 두 번째 봅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0: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선포하는 현장이에요.
1: 아멘.
0: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1: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더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0: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례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례를 통하여 물속에 들어간 것은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단 말이죠. 2026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는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고 함께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볼까요?
1: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0: 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무엇이냐? 또 함께 일으키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여러분 이걸 이 내용 6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역사 세계와 묵시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지금을 역사 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묵시의 세계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시간과 공간이 없는 묵시 세계 속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에 앉혀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 믿음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1: 아멘.
0: 이렇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지를 이 에베소서 교회론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0: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요. 예수님이 앉아서 뭐 하실까요? 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빼먹지 않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선포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1: 아,
0: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기도했기 때문에 어제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해볼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살아있는데 언제 죽었어요? 2029년 전에 2026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한 존재가 바로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볼까요?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0: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요.
1: 아멘.
0: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에요. 여러분 80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산 그런 소망을 갖고 살려 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슴에 그걸 안고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1: 아멘.
0: 그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표징이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2: 아멘. 저는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매 주일이 우리가 부활을 즐기고 기념하고 찬양하는 게 주일 예배라고 하셨잖아요.
0: 아,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2: 네,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네. 저는 이게 부활절 아닌 날 부활 찬양 들었다가 혼난 적이 있는데.
0: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우리가 금요일 날 장사 지냈다가 안식후 첫날. 예.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매 주일 드린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1: 아멘.
2: 저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왜 성탄절 찬양은 12월 내내 틀잖아요. 그런데 부활 찬양은 고난 중앙 계속 고난 찬양하다가 하루 딱 틀고 안 틀잖아요. 그런데 부활절 찬양을 이렇게 못 틀게 하는 것도 좀 약간 어둠의 계략이 아닌가.
0: 아멘입니다. 네. 아멘. 예. 원래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1: 아멘.
0: 그 양대 산맥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부활절을 한번 틀면 우리 주님이 너무 섭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여러분 1년 365일 우리는 부활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2: 저는 찬송가 중에 이 찬양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멘. 목사님 사셨네. 예.
1: 사셨네.
0: 사셨네.
1: 할렐루야.
0: 다시 사셨네. 사셨네.
1: 아멘 아멘.
0: 이 찬양을 부르면 네. 속이 시원해요.
1: 매 주일날 부활절이 아니라도 예, 매 주일날 이 찬양을 들어도 예, 틀어도 됩니다.
0: 네.
1: 예.
0: 여러분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교회에서 이 무덤에 머물러
1: 여수 서머나귀가 먼저 한번 이 찬양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예. 아,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가 들려와도 예.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목사님 이어갈까요?
1: 예, 예. 오늘 하이델베르크 45문항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45문항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내용이건데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참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고구마 하나를 갖다가 뽑으면 큰 고구마가 올라오면 뒤에 줄줄줄줄이 따라오잖아요. 예수님은 큰 고구마, 우리는 작은 고구마.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표징으로 그것을 주어진 거예요.
0: 아멘.
1: 감자 하나를 뽑으면 하나만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뒤에 졸졸졸졸 따라 올라오는 거. 교회가 졸졸졸 따라온다는 거. 그 부활의 보증의 확증으로 예, 주님께서 부활을 선포하신 거예요.
0: 아멘.
1: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2: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 아멘. 그리스도 영 성

0: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 무정란이 유정란이 된단 말이죠.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볼까요?
1: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0: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아씨 아씨 그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구요? 예수님으로 22절
1: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0: 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의 영광을 얻겠다는 것이죠.
1: 아멘.
0: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부분을 성경을 제가 한번 펴놨어요. 너무나 감동이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 모세, 엘리와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요 사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1: 아멘.
0: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오히려 농담할 수 있는 존재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1: 아멘.
0: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가는데 왜 그리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왜 우리가 죽습니까. 영생 불사한다는 그 새빨간 거짓말 믿지 마세요. 우리는 사망 죄 때문에 반드시 한번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왜 엉뚱한 걸 믿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1: 아멘.
0: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1: 아멘. 아멘.
0: 나는 부활장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가 큰데 더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이 말씀을 저 찬양을 올립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볼까요?
1: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0: 아멘.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만 받아도요 어깨에 뽕이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월세 살아도 좋아요. 전세 살아도 좋습니다. 모닝차처럼 소형차 타도 좋아요. 왜요? 우리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1: 아멘.
0: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어깨에 뽕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는 여러분 가슴 팍에는 지금 뭐가 생겨져 있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딱 그것이 못이 박혀져 있단 말이에요.
1: 아멘.
0: 그런데 뭘 이 세상 걸 가지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넘잘대는 거 보면 배 아파합니까? 21절 볼까요?
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0: 예, 우리를 상영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평양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애완견이 있는데 애완견이 죽었는데 우리 애완견도 같이 부활하나요? 애완견 부활하려면 못해요.
1: 못해요.
0: 그런데 애완견처럼 이쁜 개는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키우는 개는 아닙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죽은 애완견이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자,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요약을 해보려 합니다. 뒤에 그 요한복음 11장 23절 볼까요?
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0: 아멘. 여러분 죽은 지 나그리 되어 냄새 나는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다 여러분 이름을 각자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동시에 불러줍니다. 그때 우리는 무덤을 깨고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1: 아멘.
0: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그 무덤문을 깨고 나왔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도 형용할 수 없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1: 아멘.
0: 사도행전 4장 2절과 33절 두 구절만 볼까요?
1: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0: 자, 우리가 부활이 있다 그러면 뭔 소리냐.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0: 그러면 그 부활을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33절에
1: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0: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반응이 일어난가 하면 또 반드시 우리는 부활합니다 하면 그걸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 아멘.
0: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볼까요?
1: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0: 네, 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1: 같이 부활.
0: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이고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위한 부활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부활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때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부활이고,
1: 아멘.
0: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이 틀린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부활은 그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는 현장이 바로 부활의 현장인 거예요.
1: 아멘.
0: 그래서 나는 절기 중에 절기 뭐 지키는 걸 별로 크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절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왜 부활절이 중요하냐. 우리의 죄는 이제 끝났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장례 예식을 치를 때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0: 아멘.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1: 아멘. 왜 이렇게 이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날까요? 막 눈물이 나요. 그 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다. 우리 주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 봤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0: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1: 네네.
0: 왜 식구를 같은 밥을 먹기 때문에 식구라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1: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아멘. 우리가 식구가 되는 거죠.
0: 또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1: 아멘, 아멘, 네. 아멘.
0: 사실 문정태 목사님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같은 고백을 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금방 만나도 이렇게 하나가 되고 같은 가족처럼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목사님?
1: 보면 볼수록 멋지죠.
0: 저만 이런 느낌인가요?
1: 동일합니다. 네. 예.
0: 여러분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 예, 오늘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0: 아멘.
1: 정답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0: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퀴즈 정답 승리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네네. 세 분을 선정해서 네. 정말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우리 1316님 문자 주셨네요.
2: 네. 요즘 이단들이 슬슬 기어나오던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 더욱 확신이 생깁니다. 매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이런 여기에 문자를 받으면 힘이 납니다.
0: 네. 네. 2단은 정말로 슬슬 기어나온다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1: 2단이 기어나올 때는 3단 여차기로 돌려차기면 됩니다.
0: 네.
1: 예수의 이름으로.
2: 아멘.
0: 네. 6188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정답 3번과 함께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승리 승리 감사합니다.
0: 아멘. 예. 1316님 아멘 아멘. 0782님께서도 아멘 해주셨고요. 6730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2: 네. 귀한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통하여 부활의 의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여수 성원학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피디님 수고해 늘 감사합니다.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모범생이시네요.
1: 모범생이에요.
0: 감사합니다. 예. 8291님 우리 목사님께서 번호가 너무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목사님 네.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저도 빨리 구원 저도 이런 전화번호 갖고 싶어요. 네, 정답과 함께요. 세상에서 질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합니다.
2: 아멘.
1: 감사합니다.
0: 네. 네.
2: 세상 문자예요.
0: 네. 네. 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권사님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1: 네. 자, 부활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0: 네. 여수서원학교의 문정태 목사님, 정정희 권사님이셨습니다.
1: 예,
0: 두 분 감사합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그런 승리하는 삶 늘 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했더란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그래,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순천 우리 교회 유형근 장로님의 낭독입니다.
1: 야고보서 5장 말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 5은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읽다 마음을 읽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린 죄를 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피 흘린 죄를 제하는 은혜를 얻으려면 첫째, 내 타심을 고백하며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해요. 들판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억울한 죽음인데 범인을 찾을 수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미제 사건 앞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2절에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라고 해요. 지도자들이 직접 나가서 거리를 재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성읍을 찾아낸 후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일 처리를 맡깁니다. 죽인 사람도 아니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가까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문제에 대해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는 저는 몰라요. 저랑 상관없어요. 하며 모르는 채 하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자에게 물으세요. 3절, 4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목을 꺾으라고 합니다. 아무 소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귀한 재물을 택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렇게 값을 치르는 일이에요.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은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서는 소그룹에서 한 지체가 넘어지면 리더가 자기 잘못도 아닌데 함께 아파하며 스스로 회개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바로 이런 게 가까이 있는 자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지체의 죄에 대해서 성읍의 장로격인 리더가 함께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파하면서 그 지체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도망간 일은 무엇인가요?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 흘린 죄를 제하려면 둘째,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고해요. 장로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요. 6절과 7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손을 씻는다는 건 결백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증명하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잘 몰라요. 하면서 그냥 발을 빼는 게 아니라 암송아지의 목이 꺾이는 그 현장에 자기 손을 얹고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곁에 지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직접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을 빼서는 안 돼요. 비록 내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 해도 여전히 그 사람 곁에 그 공동체 곁에 머물러 함께 낮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잘못 없어요 하며 모르는 채 하면서 떠나버린 관계는 없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지체나 공동체에 남아서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까? 남편의 음란으로 괴로웠으나 함께 짐을 져주는 공동체 지체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몇 달 전 남편의 데이트 앱 채팅과 음란이 드러났어요. 남편은 정신과에 가서 중독 진단을 받았고 신혼 초부터 남편의 잦은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저는 오랜 상처가 올라와 괴로웠지요. 남편을 향한 원망과 자책 속에 엎드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같은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셨어요. 얼마 전 남편은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러자 지체들도 연약하고 음란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나누고 7절의 장로들처럼 남편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골짜기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는 은혜의 물이 흘렀어요. 모임 마지막에 각 부부끼리 포옹할 때는 하나님이 저의 피 섞인 눈물을 보시고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닦아주시는 것 같았지요. 9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고하세요. 이제 시작된 남편의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공동체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 이미 저희 부부에게 흘러오고 있어 감사해요. 남편이 20년 만에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와 자기 죄와 수치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이 짐을 함께 져준 소그룹 공동체에도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 가정이 아직 멍에를 메지 않은 암송아지처럼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해요.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범인은 딱 한 사람인데 기도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드려져요. 왜일까요?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고하지요. 정직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식구 내 편만 생각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자식, 내 가족이 아프면 밤새 염려하며

0: 눈물을 흘리지만 이웃이나 교회, 나라가 아파하는 일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거룩해질수록 저절로 그 아픔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세요. 처음부터 세상 걱정, 나라 걱정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가정,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공동체와 나라로 애통함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 자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오염된 나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대속으로만 씻길 수 있어요. 멍에를 메지 않은 순수한 암송아지가 희생된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할 때 진정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죄는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억울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낮아지며 내 식구의 아픔을 넘어 공동체와 이웃의 아픔까지 내 죄로 여기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상관없다고 여기며 외면해온 아픔들이 실상은 제 책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짊어져야 할 짐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억울하다 여기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만 했습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가족이나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 교만함과 무정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런 저희를 위해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공동체와 이웃, 이 나라의 죄와 아픔까지 내 탓으로 여기며 애통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

0: 신앙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 시간 기도에 힘씁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타락해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십니다. 그 땅을 멸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벌을 그 땅에 내리셨는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에서 엄청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들과 온 들이 그곳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또 땅에 사는 가축과 또한 모든 식물까지도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하는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은 이 롯,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식처럼 그를 생각하면서 또한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나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 나아가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가시. 나가시가 바로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가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나가시라는 표현이 쓰이는 곳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특별히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도 이 나가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이 가까이 간다라는 표현이 바로 나가시라는 표현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나가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가시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나가시 하는 삶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가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타락하고 음란한 이 소돔과 함께 조카 롯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성 중에 의인이 50명만 있다 해도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조카 롯과 바로 성을 구하고 싶은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어릴 때는 교회 다녔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또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도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꿈속에라도 저분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위에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 만나서 간증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륙 친척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민족과

친척들의 멸망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에스더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전도자이면서 설교가인 해리 아이론사이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데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족 식구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제일 원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찮은 일로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임무고 또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독일의 전쟁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한 통신병의 처절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전쟁이 치열한 깊은 밤에 적군에게 포위당한 그 전쟁터에서 본부에다가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전보를 통신병이 막 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통신기기였기 때문에 이 선을 이용해서 이 통신병이 전보를 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이 어떻게 됐나 조사를 합니다. 선이 끊어진 거 아닌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선이 약 한 1m 정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도무지 그 선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단을 합니다. 한 통신병이 양쪽의 전선을 벗겨낸 다음에 이 손가락 끝에다가 그 전선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통신병에게 이제 통신을 연결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연결이 됩니다. 무사히 부대원들이 구조를 받아서 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통신병은 전기에 그만 감전이 되어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가족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50명만 찾으면 그 50명을 그냥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50명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50명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5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귀하게 보시고 또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그 성에 50명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지요. 하나님, 혹시 5명이 부족해서 45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45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간절함과 열심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마지막 기대를 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최소한 10명의 의인은 있겠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겠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단 10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사람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한 힘쓴 기도입니다. 우리들도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족 식구를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겸손한 기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겸손함과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예, 기도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농촌에 그 마을에서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마치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몇 달밖에 안 된 그 사람이 쌀 두 가만이나 이렇게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교인들도 모두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무엇이 서운했는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신방을 가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라는 말만 합니다. 결국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분이 교회 안 나온 이유는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자기 얘기는 주지 않고 다른 성도들만 이렇게 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새신자이기 때문에 그 신문도 자세히 모르면서 세상에 내가 쌀을 갖다가 두 가만이나 바쳤는데 그 눈꽃만한 그 빵 한 조각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먹어 하면서 심술이 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이 성찬식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들게 된 이유가 바로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내가 좀 이렇게 많이 바쳤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서 되겠느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러한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자기의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한마디로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

게 아뢰나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정말 내세울 곳이 없는 티끌과도 같습니다. 먼지와도 같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본문 30절을 볼까요?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겸손한 그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본문 32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의 겸손함이 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리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좋아하세요.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티끌과 먼지 같은 이 존재가 하나님 존전에 왔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요, 끈질겨야 됩니다.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시작할 때 의인 50명을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입니다. 무려 6번이나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밤이지만은 옆집으로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 잠자리에 들었던 그러한 이웃 사람은 그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요구를 합니다. 아, 지금 몇 시인데 이 늦은 시간에 잠도 못 자고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고, 내일 아침에 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결국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엇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계속적으로 끈질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 그 기도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0: 되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이러한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의인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었더라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은 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시원치 않은 조카 롯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가 많은 도성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의인이 함께 하시면 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열 명의 의인 가운데 속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그곳에 의인이 있느냐, 의인이 없느냐, 그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끈질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한심스럽다고 걱정하십니까? 물론 답답하고 삶은 불안하게 여기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 10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위대한 정치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공한 사업가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가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운 지식인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젊은이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이 의인 10사람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이 의인 10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1 여수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희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극동방송 8월의 말씀으로 건물 내부에서 보던 말씀이었는데요. 폭염에 몹시 힘들 때보다 조속으로 서늘해진 지금 이 말씀이 제 마음으로 쑥 들어온 건 왜일까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오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이에게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심부름꾼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14일 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 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은

0: 힘찬 찬양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복음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연이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낮에는 아직 더위가 좀 있지만 가을이에요. 충성된 일꾼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온 건 계절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그 귀한 포도원에 돌무화 같은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0: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문제가 알게 되며 하나님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포도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연 나눕니다. 첫 번째 사연 7087님. 무기력증이 있어서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기암 부모님 두 분 케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제 혈기를 냈는데 온유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예, 부모님 두 분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부모님이 또 암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힘 주신다고
1: 아멘.
0: 약속하셨습니다.
1: 아멘.
0: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새 힘이 우리 임할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도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아버지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두 분을 하나님 아버지 돌보는데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도 붙잡을 수 없어 혈기를 내고 분냄이 있기도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주님 편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하나님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말기암 부모님을 케어하는 거 정말 힘드시겠죠. 그럼에도 이렇게 또 돌이켜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사연 주신 거 감사하고요. 목사님이 그 마음, 그 안쓰러운 마음까지 또 품고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소망의 기도와 또 애청자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사연으로 보내주신 분 6089님 사연입니다. 소망의 기도 목사님과 모든 분들이 기도할 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료가 우울증이어 힘들어했는데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었어요. 주님 역시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프신 분들이 다 치료되길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0: 아멘. 이 소망의 기도 시간이요. 단순한 기도 시간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는 시간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고쳐주는 시간으로 믿고 있습니다.
1: 아멘.
0: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소망의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힘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이 시간에 이 소망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청취자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혼자의 간구가 아니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6089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마음은 있지만 전화나 문자를 할 여건이 못 되는 분들 계신데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고 또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9507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른쪽 무릎 퇴행성 관절

0: 관절염이 속히 치유되어 건강하게 교회 봉사와 일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특별히 우리 9507님의 그 퇴행성 관절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어 이제 일상에서의 회복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를 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오른쪽 퇴행 무릎 관절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통과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걷고 뛰며 하나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몸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 9월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추석 명절이 있어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서로를 응원하고 공감하는 생방송 소몽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1772번. 저는 얼마 전부터 공황장애 와서 외출하는 것이 겁납니다. 엘리베이터 또 버스 등을 타면 가슴이 답답해요. 오른쪽 다리도 다친 부분이 불편해요. 갱년기가 오고 숨쉬는 것이 불편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1: 예, 사실 공황장애가요,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너무 힘들고 본인이 너무 아픈 병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각을 여호와께 맡기라.
0: 아멘.
1: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우리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 아뢸 때요,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황장애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밖에 나가기도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버스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하나님 답답해서 뛰어나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불안한 마음과 불안한 생각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닫혀있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내 옆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함과 기쁨과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제 어디를 가고 하나님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또 하나님, 공황장애 함께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상처난 곳, 하나님 아픈 모든 부위를 주님 만져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거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1772님, 목사님 기도에 힘을 얻으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2425님. 아, 감사의 사연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전에 딸 알코올 문제 우울증 때문에 문자 남기고 기도 받았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저번 주에는 손잡고 같이 교회도 다녀왔습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모든 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앞으로 약 먹지 않고 잠 잘 자고 생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하셨어요. 네.
1: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0: 아멘.
1: 예수님께서도 따라 내

0: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 아멘.
0: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선포하시기 바라요.
1: 아멘.
0: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딸, 하나님 이제 모든 그런 문제와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어서 이제는 딸의 인생을 주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니 이제 약도 다 끊고 이제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려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날 때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딸을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기쁨으로 그 단을 거루진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이 그 딸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 딸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직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어 하나님 이제는 약도 줄이고 하나님 약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상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밤이 되면 하나님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만나 주시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사 위원님 좋은 소식과 함께 사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사연, 정말 기쁜 사연 저희가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신 분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갑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입니다.

0: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동식교회 박진웅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0161님, 목사님, 저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언젠가는 투석을 받겠구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면서 마음도 많이 무너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구합니다.
1: 예, 우리 육체가 점점 연약해지면요,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도 다시 강건하게 세워주십니다.
0: 아멘.
1: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줬거든요. 예,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0: 아멘.
1: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내 모든 육체와 내 모든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요, 0161님의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장의 기능이 점점 연약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또 투석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서 마음도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먼저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 아버지 주관자가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께서 피물로 온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신장의 모든 연약한 기능들이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 육체가 회복되고

0: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몸도 마음도 많이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0161님 목사님 기도에 힘을 좀 얻으셨을까요? 목사님께서 정말 그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고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주는 사연 0879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주버님이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추적 항암을 하고 있었으나 약에 내성이 생겨 좋지 않은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 한 가닥 희망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중입자 치료를 받고 싶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조건이 충족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온 가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한 새신 자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0: 예, 우리 폐암 4기로 또 추적항암하였는데 약이 내성이 생겨서 이제 또 다른 그 치료의 방법 중입자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0: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우리 연단할 때 하나님이 소망 주셔요.
1: 아멘.
0: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의사보다 이 병원보다 하나님이 먼저 치유해 주신 것을 믿고
1: 아멘.
0: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폐암 4기로 하나님 항암 치료를 하다가 하나님 또 내성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다시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상황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병원의 상황도 하나님 다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중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하나님 의사보다 하나님 약보다 하나님 어떤 치료보다 먼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암덩어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기도를 요청한 자가 하나님 이제 새신자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1: 아멘.
0: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들으셨지요? 기억하시고 함께 계속 기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또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2435님 샬롬. 어제 88세 친정엄마와 통화해서 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어찌나 감사하여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네요.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시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0: 할렐루야. 아, 우리 88세 되는 우리 어머님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가 얼마나 은혜되는지요. 주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세요.
1: 아멘.
0: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님이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이제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88세 되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원 얻게 되임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 진정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0: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이가 많으시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입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기뻐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이제부터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어지는 사연 익명의 사연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혼, 이혼 위기, 금전적, 아이들이 사춘기로 인해 너무 힘들고요.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도 안 가고 있어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막막합니다. 집에서 나가질 못하겠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목사님.
0: 예, 정말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예, 저 같아도 바깥으로 못 나갈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요.
1: 아멘.
0: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1: 아멘.
0: 이게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만 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만져주실 거예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것이 다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방이 우병상임을 당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손 붙잡고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막막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릎 꿇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주님께서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다시 힘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상황이 변화됩니다. 하나님
1: 아멘.
0: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여 붙잡, 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잡겠습니다.
1: 주여.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충분히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약속하셔야 돼요. 힘내시겠다고, 꼭 승리하시겠다고, 이겨내시길 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이 아쉽게도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망의 기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요. 내일 소망의 기도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 평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웅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힘이 되는 말씀, 뜨겁고 풍성한 기도 감사합니다.
0: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 열매 맺게 주실 것은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이진아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합니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

처음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고서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지역 성시아를 위한 종호의 기도. 오늘은 순천 열리는 교회 황양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거룩한 공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복음의 광채마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형식에 갇힌 예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위해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절망과 사망의 땅에도 생명의 나무가 자라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 숨쉬며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민족을 살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도시마다 마을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우상이 무너지며 예수를 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지역교회와 기독단체들이 모여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실천해온 경험을 나누는 제1회 2016 사회선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3: 성서한국과 수원선교회, 광교산울교회가 어제 경기 수원 수원선교회에서 제1회 2026 사회선교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8개 기독단체와 교회의 사회선교 실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취약가정 청소년과 성인 멘토를 1대1로 연결하는 러빙핸즈의 친구 맺기 사역과 성도 3명이 모여 노숙인 나눔과 환경활동을 펼치는 광교산울

교회의 자발적 동아리 사역이 주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개혁과 환경 인권 운동가를 해외 선교사처럼 지원하는 수원 선교회의 사회 선교사 7명 지원 제도와 2014년부터 세월호 유가족 및 해고 노동자 현장에 연대한 새맘교회의 지속적인 사역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새맘교회 이수연 목사

0: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미래목회 포럼이 지난 11일 충남 부여군 송학교회에서 부여군 기독교연합회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부여 지역 인구 감소 극복 세미나를 개최하고 농특산품 공동 구매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협약에 앞서 2026년 추석 명절 고향교회 방문 감사 예배를 드리고 부여 지역 농촌 미자립교회 10곳에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여 지역은 인구 약 5만 7천 명 수준으로 188개 교회 중 156개 교회가 면 단위에 위치해 목회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백낙균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교회를 기억하고 명절마다 함께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소망교도소가 최근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 대강당에서 수용자 1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010년 소망교도소 개청 이후 단일 세례식으로는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번 세례식에는 교계 관계자와 수세자 가족 등 8명이 집례에 참가했으며 누적 수세자 수는 700여 명에 이릅니다. 세례식에 앞서 수용자 19명과 가족 34명이 참여하는 가족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으며 수용자들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은 수용자의 변화와 회복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실천신학회가 어제 강원도 춘천 동부교회에서 제101회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용인 고기교회와 춘천 동부교회의 마을목회 사례를 미래목회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난초 판매액 일부를 모아 2006년 밤토실 도서관을 설립하고 마을 주민들과 생태교실 공동체를 운영해온 용인 고기교회의 사례와 디아코니아 학교를 통해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를 세우고 지역복지기관을 위탁 운영해온 춘천동부교회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국내 교인 감소에 대응해 교회의 미래는 규모가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의미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이자 래퍼 양동근 씨가 1955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청년 조용기 목사의 신앙과 목회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에서 청년 조용기의 목소리 연기를 맡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는 70년 만에 발굴된 6필 투병 일기와 미공개 편지를 바탕으로 제작된 97분 분량의 영화로 양동근 씨는 조용기 목사의 편지와 일기를 읽으며 예수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와 복음의 메시지를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담아냈습니다. 양 씨는 이번 작품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전해진 사랑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30도, 광양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2: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자기의 빵을 눈물 흘리며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 근심으로 가득한 밤에 잠자리에서 울어보지 아니한 사람, 그대는 모르리라 그대 하늘의 힘을. 괴테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에 깊이 와닿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피땀 흘려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7.8기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 일어선 기업인, 그리고 깊은 밤 친상에서 일

이저리 뒤척이며 인생을 아파하는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여유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기업인은 근로자를, 근로자는 경영인을, 또 정치인은 국민을, 국민은 정치인을 이해하고 아끼는 여유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하자 하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인데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테오도르 F는 다윗이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인지, 곧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결론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언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실지에 대한 인내의 시험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원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자비심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흔히 만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를 빨리 왕위에 올리시지 않는지, 왜 그토록 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분명히 상황이 바뀔 좋은 기회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며 은근히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후로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면서 왕에 오를 때까지 더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보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궁극적으로 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사랑스러운 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다섯 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0: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해피데이 9월 1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지난주 북한 선수단이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2026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서인데 북한이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축구와 역도, 레슬링과 같은 14개 종목의 선수 107명이 출전을 하고요. 지원 인력까지 합치면 200명이 조금 안 되는 큰 규모의 선수단이죠. 북한은 그동안 아시안게임에서 사격과 역도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오곤 했는데 1974년에 처음 출전한 이후에 지금까지 따낸 메달만 수백 개에 이른다고 하죠. 정치적으로는 문을 굳게 닫고 있어도 스포츠에서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뛰고 마주할 수 있는 장이 점차 더 마련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우린 이런 바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의 청년들이 국가대표의 그런 경기를 넘어서 가을이 되면 교회에서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봄마다 소풍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함께 만나서 같은 편이 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웃으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뛰는 북한 사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참 은혜를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OAP데이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체육대회 가운데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응원하고 나아갈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뭐다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북한을 변화시키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는 우리의 기도, 오늘의 출석 인사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계신 지역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고 계세요.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로 이 한 줄 한 줄로도 출석 인사 남겨주고 계시고요. 요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저의 상처를 알게 됐습니다. 북한 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주님 안에서 진솔하게 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이 은혜를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흘러들어갈 축복의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던 청취자분도 계시고요. 포항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제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청취자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1톤 트럭 안에서 작업 기다리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마음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와, 극동방송을 통해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과 시선이 감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직접 나의 마음판에, 나의 마음밭에 담고 심기우는 건 우리 청취자분의 너무나 귀한 순종의 걸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순종으로 싹이 움틀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실 때 OFD 극동방송 찾아와 주셔서 꼭 남겨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신청 찬송으로 채워가는 월요일의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는 월요일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오늘의 선곡,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대에서 온 에스더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270장 편찮은 주님이 사랑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가, 예수님이 구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네의 권세 승리하신 십자가로 매일 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얻으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찬송이 사랑하는 나의 고향 땅 열방까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간증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고향 북녘 땅에도 이 찬양이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북한에서 온 에스더 자매의 선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에스더 자매 선곡인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먼저는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를 함께 찬양했는데요. 이어서는 영어 찬양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이 사랑하는 고향 땅 북한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에서 온 에스더 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에스더 자매의 목소리, 에스더 자매의 찬양을 기억하면서 저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신청 찬송도 함께 나눠주고 계신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332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저희가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라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신청 찬송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찬양까지 함께 하셨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9951님도 남겨주셨어요. 복음통일이 속히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음통일에 너무 기대가 되어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날이 머잖았겠죠. 그리고 같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기도의 한 줄 나누면서 선물까지 받고 싶어요 하시는 청취자분도 계신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방송 마치고요. 한 분 한 분 읽은 후에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물정 1069번으로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받아보신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 복음 통일의 그날을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곳

0: 좋아하는 거 아니오?
1: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마라.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0: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4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뉴스였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은 혹시 비타민은 잘 챙겨 드시나요? 환절기에 비타민 잘 챙겨 드시면 건강 그래도 잘 좋아지지 않을까. 감기가 요즘 많이 오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 챙기는 습관이 우리 건강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비타민이 필요하듯 우리 마음에도 채워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험하는 새로운 힘을 늘 고백했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비타민으로 몸을 챙기면서 건강을 유지하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도 든든하게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이 우리 심령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 우리 앞에 많은 아픔들이 올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첫 번째 찬양으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김사무엘의 음성으로 출발합니다.

네, 9396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이 벌써 왔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인사드릴 때 엊그제가 같은데 엊그제인데요. 네, 맞네. 엊그제인데 네, 또 벌써 월요일이 왔습니다. 주말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요? 저만 느끼는 걸까요? 아무튼 잘 쉬었다라는 표현하니까 생각이 들면서 또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건강에도 비타민이 필요하듯이 예,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건강을 잘 챙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잠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정말 비타민이 우리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까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아,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꾸준히 잘 섭취를 하면 감기에 걸리는 기간을 성인은 한 약 8% 그리고 어린이는 약 14% 정도 짧게 할 수 있대요. 덜 걸리게 할 수는 있대요. 근데 이 8% 14%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만큼 건강을 잘 챙기면 좋다는 의미겠죠. 먹으면 좋다는데 에. 비타민 잘 챙겨 드셨으면. 근데 가끔씩 어떤 분들을 보면은 비타민을 사놓고서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아무튼 네, 잘 건강을 요즘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환절기는 감기가 아 정말 이상하게 환절기는 감기가 왜 이렇게 잘 오는지 우리 면역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증거겠죠. 이때 필요한 게 그래서 감기 예방에는 비타민을 먹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게 좋대요. 충분한 수면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래요.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손 씻기. 예. 환절기는 또 이렇게, 예, 좀 안 좋은 것도 이렇게 묻어날 수도 있으니까, 손 씻기, 그리고 환기 자주 하기.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도 많이 하면 안 좋대요. 적당하게. 예, 적당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당한 운동이 이렇게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요즘 같은 날씨에 한번 걸리면 만병의 원인은 이 감기로부터 온다고 하잖아요. 잘 건강, 영육이 강건하게 또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의 양식 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바램으로 함께 출발을 하는데요. 퀴즈 문제도 준비를 했어요. 최근에 날씨와 관련된 퀴즈 문제를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날씨 문제 퀴즈 준비를 했고요. 함께 도전해 주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도전해 주시고 또 재미를 얻어가고 2시에 또 찬양도 함께 올려드리는 함께 부르는 이런 시간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을까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퀴즈 문제 함께합니다. 날씨와 관련된 퀴즈. 요즘 날씨가 좀 시원해지고 오늘은 좀 그나마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자, 날씨 관련 퀴즈. 엘리야 시대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때가 있죠. 근데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다에서 처음 보인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문제 읽어드릴게요. 엘리야 시대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처음 보여진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자, 보기 1번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자, 2번 불기둥. 3번 큰 무지개. 자, 4번 하얀 눈. 네, 다시 한번 보기 말씀드릴게요. 1번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2번 불기둥, 3번 큰 무지개, 4번 하얀 눈.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또 들으시고 묵상하신 분은 이 답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샵 9750 우물정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샵 9750번으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문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실까요?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올려주시면서 또 일상의 어떤 상황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는 방송 2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올려드릴 찬양,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계실까요? 이 찬송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401님? 정답은 아니시고 답이 살짝 틀리셨어요. 우리 6401님 믿음으로 답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근데 시대적으로 좀 상황적으로 조금 말씀을 조금만 좀 더 이렇게 퀴즈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다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죠. 사실 오늘 퀴즈 문제의 배경은 날씨 플러스 엘리야 시대의 내용인데 물론 엘리야 시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그런 현상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완전히 사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조금 다른 방향을 특별히 문제가 비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바다에서 처음 보인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보기 중에서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하시면 조금 다르게 정답을 올려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쉽습니다. 조금. 그리고 우리 6909님께서도 오늘 문자 올려주셨는데 오늘 문제가 조금 어려우셨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퀴즈 문제 맞추면서 좀 더 다시 한번 알아가는 거죠. 이래서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기 전에 이런 것이 생겼구나 라고 우리가 또 한번 탁 알아가는 시간이 아닐까요? 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네, 그래서 사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근데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때 보여진 것이 바로 이 퀴즈 문제의 답인 거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갑자기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기도의 응답과 정확성 뭐라 할까요? 그게 조금씩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삶에도 때로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멀리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3081님께서 오늘 도전해 주셨어요. 네. 정답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6401님 조금 있다가 한 번만 더 도전해 주시죠. 네,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도전해 주시죠. 네, 가능합니다. 퀴즈 문제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호산나 싱어즈 이렇게 좋은 날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였습니까? 서인철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3분 29초 30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쩌면 한 주 시작이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조금 어깨에 무거움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양한 생각들이 오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작의 시점이 아닐까. 근데 뭐 오후가 2시가 되면 사실 이런 생각은 이미 다 지나가고 일상의 원회복을 경험해 이제 회복된 상태에서 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데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네. 오랫동안 운전하시는 분들, 좀 특히나 피곤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전운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운전은 사고가 난 안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이미 사고의 뭐라 할까요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안전운전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속도 잘 지키시고 그렇게 정속으로 운전하시면서 잘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아, 오늘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하 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또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퀴즈 문제 날씨와 관련된 퀴즈로 준비를 했죠.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보인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다가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이런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2번 불기둥, 3번 큰 무지개, 4번 하얀 눈. 네,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를 드릴까요? 이건 성경 말씀을 잘 알면 또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면 맞출 또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성들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엘리야 시대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근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만이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바다 멀리에서 처음 보인 것이 있습니다. 바다 멀리 위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2번 불기둥, 3번 큰 무지개, 4번 하얀 눈.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야, 우리 이 110님, 네, 좀 어려워요 하시면서 정답 올려주셨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자세히 또 자주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작게 보이고요. 나중에 조금씩 보면 보여요. 아주 작은 건 보기 중에 있어요. 네, 이 문제를 정답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힌트도 이렇게 드려봤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요.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네, 정답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듣고 싶은 찬양도 있다면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해같이 빛나리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입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밝은 미소가 띄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호산나 싱어즈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찬양처럼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었잖아요. 우리 섬김이 비록 누군가에게는 잘 안 보여도, 야, 이게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가끔씩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아, 누가 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숨겨진 자리에서 아, 섬겨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다 보고 계세요, 사람들. 그리고 또 내 몸이 안 따라가 줄 뿐이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못 따라가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시는지. 그만큼 또 하나님 주신 섬김의 열정이 아닐까요? 아, 그런 참 우리들의 작은 수고와 헌신, 그 삶이 바로 이 기적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메마른 땅에 홍수처럼, 아, 좀 너무 큰 비죠 이거는. 최근에 또 이렇게 안 좋은 소식도 있어서 이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큰 비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크신 은혜를, 가물어진 우리 삶에 풍성하게 단비를 쏟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정말 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보여주신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표징? 네, 예, 였다는 것, 현상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이후에 그 엘리야가 보면은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엘리야는 허리를 끈을 동이고 열심히 뛰어갔던 그 장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과정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우리 삶에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함께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4643님께서 따님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계신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 4643님께서 그런 마음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네, 정답과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함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4643님.

그리고 3877님께서 정답으로 다시 한번 올려주셨어요. 네,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해같이 빛나리, 예, 은혜가 됩니다 하시면서 정답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데, 그 앞에 문자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피디님 감사합니다. 정답 구름 맑은 소리 같은 서 피디님의 음성에 또 감동이라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올려주시니까, 아우, 또 저도 이런 칭찬을 먹어야 방송도 좀 재밌게 준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 감사합니다. 우리 3877님 그 은혜의 말씀에 저도 감사해서,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3080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3080님께도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정답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아주 작다는 거죠. 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결국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구어낸 믿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거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도 함께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고요. 네, 또 우리 0782님께서도 4643님 축하드린다고 문자를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1913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자를 참여해주고 계시고, 아, 그리고 또 829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오늘 출석체크 문자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문자를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시간 또 인사드릴 거고요. 마지막 끝 찬양으로 이 찬양 어떠신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 찬송가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찬양의 시간, 찬송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큰 믿음, 적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신비한 현장에서 계속 머물고 싶었지만은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리고 병들고 배고프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아무 일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음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은 장면을 마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적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지요. 조용히 예수께 찾아온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목회자라면 늘 경험하는 일이니까요.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자신의 믿음이 의심되기도 하고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을까?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20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

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떤 교회 이름을 큰 믿음 교회라고 했더군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까요? 그럼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적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신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객관적으로 볼때 누구보다도 믿음이 크고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하니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배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더 커서 불안에 떨고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누구보다도 더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기적과 표적의 현장이 있었고 인류 가운데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누구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휘몰아쳐오는 풍랑을 보는 순간 그의 믿음은 바닥을 처참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 무슨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이게 큰 믿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실제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로 믿음의 크기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야망과 열심과 믿음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나 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은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은 바울이 설교 중에 그 루스드라 청년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새내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큰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내 삶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밤새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너무 처참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유방암 걸려 철제 수술을 받은 25세 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도 하는 젊은 자매가 유방암에 걸려서 한쪽 유방을 철제하는 수술을 받을 때에 너무나 큰 절망과 분노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다른 친구들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방탕하지 않고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부모들은 또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도 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정말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그런 원망과 분노에 쌓여서 이 수술을 받고 치료한 과정에서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불행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누구와 무엇에게 화선을 하고 도움

0: 도움을 기대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 자매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루스드라 청년의 믿음의 크기를 판단한 근거를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만 알지요. 우리는 내 믿음이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크기도 판단하는 것은 더욱더 죄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섭섭하고 시험이 들 정도로 수없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어서 물속에 가라앉는 상황 속에서도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치는 베드로처럼 믿음이 적어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를 그 풍랑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월요일입니다. 어제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저는 어제 예배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8절에 보면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니다. 그 여인은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9개 있으니까 그냥 놔두자가 아니라 그 하나를 위해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하죠. 자, 예수님도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셨고요. 여인은 10개 중에 한 개를 찾았고 탕자 아버지는 두 형제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으셨어요.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입니다. 거창하게 수많은 영혼을 내게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 주위에 적어도 한 사람, 한 영혼이 있잖아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인이 어두움 가운데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서, 내 주위에서 어떤 한 영혼, 한 생명이 있을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소망하면서 자, 이 곡으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복음 들고 사, 아시죠? 네, 영어 버전입니다. 영어. 들의 발길. 자,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참 많이 불렀던 옛날 찬양인데 오래간만에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예배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누가복음 이 말씀. 어떤 여인이 열 드라마 그마 중에서 한 드라마 그마 잃어버려가지고, 예. 보니까 어제 말씀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이 단어가 탁 와닿더라고요. 이게 필요하구나. 그냥 대충 찾다가 마는 게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이제 다 찾고 나서는 그막 사람들이랑 막 기쁨의 잔치를 하잖아요. 그한 드라크마 찾은 걸로. 한 드라크마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당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낼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 이제 보면 새 생명 잔치, 친구 초청 잔치 많이 또 우리가 준비할 텐데, 한 영혼. 네. 자, 오늘 천안에서 8413번님, 천안 조금 더운 날씨인데 한 영혼 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어제 어떤 예배 드리셨는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9110번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제 딱 일주일 됐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새끼라 방송 권역이 좀 축소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 강원 이렇게 오후 3시에는 자체 방송을 시작했어요. 자체 방송을. 그리고 그 외 지역만 새끼라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어플로는 어느 지역에서나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전, 포항, 창원, 제주, 전북, 전남 동부 새끼라가 라디오로 방송이 되고 여러분께서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9110입니다. 샵 9110번으로 문자 사이트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고 나 방학 끝내고 개학했다. 교회 드디어 나갔다. 알려주십시오. 꼭좀 알려주십시오. 자, 0782번님 고흥에서 듣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9596번님도 예. 7026번 2777번 또 서천에서 8845 대구에서도 또 7420번으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샵 9110번이나 어플 무료 메시지로 제가 기다리고 있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 어제 드디어 나간 분 있으면 꼭좀 알려주십시오. 꼭좀 알려주세요. 드디어 교회 나갔어요라고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한 영혼 열매 맺을 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이 찬양 그러고 있습니다. 서영은의 부드러운 목소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서영은의 목소리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깨라깨라 새깨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9110번입니다. 오물정 9110번으로 문자 아니면 앱으로 여러분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고 내가 어제 교회 갔다 하시는 우리 개학생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출석 체크 3199번님 감사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하루 되길 기도하고 새끼라 화이팅!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1672번님 고속도로에서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안전이 최고예요. 잠깐 갓길이나 휴게소에 있어 주신 건가요? 네, 우리 1672번님 나주에 도움받고자 신청해 주셨네요. 또 7606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하루에 두 명 정도 저에게 길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 카드에 예수님 믿으라는 손글씨를 적어서 사탕과 드리고 있다.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시험 준비하시면서도 전도하시네요. 신청국 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나목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귀여운 목소리도 나오고요.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7606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전주에서 1203번님 퇴근하면서 듣고 걸어가면서 듣고 계신다고. 아들이 방학했었는데 어제 교회 등록했다고 너무 기뻤다고요. 와, 우리 1203번님 제가 찬양 중에 잠깐 통화했는데 그때 딸하고 통화가 됐었습니다. 딸. 부산에 있던 딸. 근데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막내 아들까지. 와, 할렐루야네요. 집안 경사났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 성남에서 어플 앱으로 듣고 계시는 5044번님도 오셨네요. 8544번님 한 달 넘게 방학 중에 있어요. 이제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셨는데 왜 그러세요? 왜? 어? 올해 초에 저하고 통화한 분인 것 같은데 어? 그때 전도 요청한 분 아니신가요?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 우리 8544번님 자, 이 찬양 우리 특별히 8544번님과 함께 듣고 싶은데요. 2777번님 38

8년 방학했다가 개학하신 분. 주일 예배 특송 이 곡으로 올려드렸다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죠. 생각한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0: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에벤에셀 찬양과 경배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성남에서 우리 5044번님 오셨고 분당 서현에서 또 0691번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고 또 어플 메시지로 또 여러분께서 올릴 수 있습니다. 전도 요청이 있네요. 전도 요청. 자, 전도 요청이 있는데 전화 통화 원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전화 연결했는데 자,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죠?
1: 네.
0: 제주도?
1: 네, 맞아요. 제주도.
0: 지난번에 이제 제가 우리 사업장 일터에서 극동방송을 틀고 계시는 분들 막 방송할 때 그때 제주에서 꽃집이라고 했나요?
1: 네,
0: 뭐라?
1: 식물가게 있는
0: 식물가게.
1: 해수욕장. 네.
0: 그럼 꽃집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1: 예, 달라요. 그냥 저기 꽃다발 이런 게 아니고요.
0: 네네.
1: 그냥 예, 식물 화분 같은 거.
0: 화분 같은 거,
1: 네.
0: 예. 제주에 어느 쪽에 계세요? 제주?
1: 예, 제주시
0: 예.
1: 연동이에요.
0: 연동.
1: 예. 그런데 이제
0: 예.
1: 지금은 제가 두달 전에
0: 예.
1: 그거를 폐업했어요.
0: 아, 진짜요?
1: 예.
0: 와, 왜요? 예?
1: 예, 상황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0: 그리고
1: 네.
0: 이제 참, 우리 이제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식물 가게를 하면서 우리
1: 네.
0: 극동 방송 직원을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됐다면서요.
1: 아, 그분이
0: 예.
1: 저기 손님으로 오셨었는데.
0: 손님으로 오셨다가
1: 네, 근데 그분이
0: 예.
1: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게 되는데 저
0: 극동
1: 제주
0: 방송 직원
1: 극동방송
0: 김태희 PD님.
1: PD이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0: 야, 그 얘기 듣고 참 같은 이제 극동 방송 직원으로서 참 감사하고
1: 네.
0: 저도 기쁘더라고요. 지금 피디님 듣고 계시나요? 예. 참, 아무튼, 너무 귀한 일 하셨고, 8389번님, 제주에 계시는데, 지금 옆에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고 해서 지금 문자를 제가 보고, 생방송 중에 바로 전화를 했잖아요, 지금. 그쵸?
1: 네, 맞아요.
0: 옆에 있습니까?
1: 네.
0: 어떤 관계세요?
1: 아, 네, 저기, 저는 원래 제주도 사람이 아니고,
0: 예.
1: 육지 사람인데,
0: 예.
1: 제주도를 온지 15년 됐어요.
0: 예.
1: 네, 제주도 와서 정착하면서 알게 된 언니예요. 친한 언니.
0: 네. 친한 언니는 이제 제주도 분이신가 봐요.
1: 네, 맞아요.
0: 오늘 어떻게 뭐 계획된 만남입니까? 오늘 새끼라를 위해서? 아니면
1: 아니요,
0: 이제
1: 계획된 건 아니었어요.
0: 같이
1: 계획된 건
0: 있다가
1: 아니었고, 네, 같이 있다가 이제 언니를 사실은 제가 전도를 너무 하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0: 그랬구나.
1: 그래서 언니가 마음의 문을 열고
0: 네네.
1: 이제 저희 교회 새신자 등록을 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0: 새신자 등록을 하고 있다고요?
1: 네,
0: 아, 그럼 예배를
1: 교육을
0: 드리고
1: 받고
0: 있나요?
1: 있어요. 네, 교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요청한 거는
0: 예.
1: 영접 기도를 새끼라로 통해서 꼭 하고 싶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저는 아예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1: 아, 이제
0: 그래도
1: 이게
0: 다행이네요.
1: 언도가 됐어요.
0: 몇번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1: 지금 예배를 다니기 시작한 건한세 달, 두 달?
0: 꽤 됐군요. 자,
1: 네.
0: 그러면 옆에 주인공 좀 바꿔주십시오.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1: 네.
0: 아, 목소리가 밝고 좋네요.
1: 아, 네.
0: 예. 석달 정도면 그래도 많이 다니셨군요.
1: 아, 네, 그런가요?
0: 전도하고 싶다고 이제 영접 기도하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1: 네.
0: 우리 여성미님이 전도를 하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제주 충신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네, 맞아요.
0: 교회는 얼마 만에 지금 가신 거예요?
1: 교회는 전 처음 다녀요.
0: 교회는 처음 다녀요?
1: 네.
0: 와,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1: 네.
0: 나가게 됐어요? 옆에 여성미님이 이렇게 그냥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신 거예요?
1: 처음에 제가 조금 일이 좀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데,
0: 네네.
1: 그 전에 여성님 통해서 절을 갔어요.
0: 절을 갔었어요?
1: 네, 절을 갔었는데,
0: 여성미님이 그
1: 네.
0: 전에는 그쪽에 계셨구나.
1: 아니요, 여성민님은 원래 모태신앙인데, 그때 절을 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에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절을 다니면서 막 기도라는 걸막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송미가 안 보이고 한 1년 정도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왔는데.
0: 지금 여성민이 옆에서
1: 네,
0: 그것까지는
1: 맞아요.
0: 안 돼, 안 돼. 뭐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언니, 그건 안 돼, 이렇게.
1: 근데 이제 뭐, 이제 저한테 이제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0: 네네.
1: 이제 이곳을 소개시켜 주고, 사실 제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사실 저보다는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이제 풍파가 분명히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럴 때 뭔가 하나를 꼭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뭔가

0: 항상 꼭 필요했는데 그거를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아 우리 아이한테 꼭 하나님 만나게 해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예, 제가 예. 가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예. 아이를 학원을 픽업하듯이 아침에 예. 아이를 교회를 가다가 이제 예. 저도 가게 됐어요.
1: 아 아이가 먼저 갔군요.
0: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듣긴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닿은 게 저는 아이가 이제 먼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걸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저는 처음에 사실 막 크게 막 와닿거나 막 크게 막 갈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아이가 조금 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걸 만나면서 예, 이제 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 이제 처음에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간 거군요. 같이.
0: 네 맞아요.
1: 어,
0: 네
1: 그렇구나.
0: 맞아요. 지금 아이도 때는 아이만 예. 픽업 정말 학원 픽업처럼 내려주고 예, 기다렸다가 예. 픽업해오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1: 그래도 아이도 그러면은 3개월 동안 지금 같이 다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아이가 네. 몇 살인데요?
0: 지금 11살이요.
1: 11살. 11살이면 지금 초등부에 네. 같이 다니고 있구나. 네. 그렇죠.
0: 네.
1: 와 아무튼 참 이 여성미님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교회라는 것을 처음 밟게 되고 지금은 이제 3개월 됐고 뭐 새가족 이런 수료도 하시고 조금 요즘은 알 것 같게 되는 시기일 것 같네요. 그렇죠?
0: 뭔가 많이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도 이제 성을 통해서 네네. 이제 매일매일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쪽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읽어보자. 뭐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뭐 예. 매일매일 정말 그렇구나. 매일매일 연락이 와서 예. 그런 거를 조금 가르침을 조금 따라가려고 그렇구나. 하다 보니까
1: 예, 예.
0: 네
1: 극동 방송도 들어요?
0: 네 이것도 성미님에서
1: 여성미님이 알려줘가지고
0: 네네
1: 여성미님이 옆에서 영향력이 아주 세네요. 좋다.
0: 네 맞아요. 좋은 걸 많이 알려줘서 네 많이 접하게
1: 그래서 제주 극동 방송 잘 듣고 계시고
0: 네
1: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까지 되셔서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네. 우리 선물 드리잖아요. 그렇죠?
0: 아, 그래요? 네.
1: 이 방송은 혹시 처음 들으셨나요? 오늘?
0: 네. 네
1: 아, 그렇구나.
0: 처음이에요.
1: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거든요. 선물 드려요. 자, 네. 제가 선물 불러 볼 테니까
0: 네.
1: 자, 골라 보세요.
0: 네.
1: 자, 제주도까지 갑니다. 선물. 예,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멜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도토리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 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하루견과 세트,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세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고르신다면?
0: 유산균 하겠습니다.
1: 오케이, 유산균.
0: 네.
1: 유산균. 왠지 근데 유산균은 우리 11살 아이는 못 먹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우리 아이한테도 좋을 뭐 하나 더 골라보세요. 한번.
0: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잘
1: 아이가 좋아할 게.
0: 네.
1: 연어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 견과 뭐 이런 거. 견과
0: 뭐 이런 거. 단백질 쉐이크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단백질 쉐이크.
0: 네.
1: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영향력 있는 우리 여성미 님. 여성미 네. 여성미. 여성미가 넘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네. 들으셨을 것 같은 여성미 님. 우리 작년에
0: 네.
1: 작년에 선물 한번 받았죠?
0: 네, 레모나요.
1: 레모나 받았죠?
0: 네.
1: 올해도 하나 또 드려야죠. 먹었어요. 올해도 하나 드려야죠. 우리 여성민님.
0: 저까지 챙겨.
1: 뭐 드릴까요, 여성민님?
0: 저도 레모나 같은 거 하겠습니다.
1: 또 다른 거 한번 하세요. 똑같은 작년하고 똑같은 거?
0: 네, 레모나.
1: 똑같은 레모나.
0: 네.
1: 알겠습니다.
0: 레모나. 아 근데 정말.
1: 예.
0: 영적 기도를 여기서 예, 해보고 예. 싶었어요.
1: 그래요. 자 우리 옆에 계신 언니 분. 저랑 결단의 기도,
0: 네. 네.
1: 결단의 기도 저 따라서 하시죠.
0: 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0: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길 소망합니다. 저의 아이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너무 잘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네.
1: 이 시간에 원래는 일을 하시면서 잘 못 들으시는 시간이라고 했나요, 아까요?
0: 네, 일을 하고 있어요.
1: 근데 오늘 어떻게 딱 시간이 맞았네요, 오늘.
0: 네, 그냥 다짜고짜 막 핸드폰으로 막 교통방송 키더니 뭐 갑자기 막 연결하고 갑자기 빨리
1: 갑자기 막 밀어붙이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여성미님. 여성미님도 있지만 남성미도 좀 있으신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아주 재밌게 잘 또 대화하시고 앞으로 또 네. 좋은 소식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죠?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여성미님.
0: 네.
1: 감사합니다. 예.
0: 아, 네.
1: 예, 오늘 너무 도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네. 소식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네.
1: 오늘 네. 제가 오프닝 하는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0: 네, 들었어요.
1: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0: 정말,
1: 그러니까 한 영혼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예. 찾아낼 때까지 하시는 우리 여성미님 정말 감사하고 우리 네. 옆에 계신 분의 가장 3개월 동안 이제 신앙생활 했지만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실 것 같은데. 찬양 다시 한번 바꿔 주실래요? 그거 못 여쭤봤네.
0: 제목을 모르겠어요. 제가 찬양을 많이 듣긴 한데 피아워십.
1: 피아워십의 무슨 곡일까요?
0: 무슨 곡이지? 조금 들어서 하나님의 반석. 뭐.
1: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0: 하나님의 부르심.
1: 하나님 네, 부르심, 그쵸?
0: 네, 네. 하나님
1: 혹시 이 곡이 왜 좋으셨어요? 혹시 그
0: 처음에 그냥 저는 가사가 너무 와닿고 피아노신 노래를 제가 매장에서 계속 들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1: 그렇구나.
0: 사실 뭐 성미가 하나님 얘기할 때 사실 와닿진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 이런 게 와닿진 않았는데
1: 네.
0: 그런데 그런 노래 가사가 저한테 너무 와닿으면서 이제 너무 눈물이 그렇게 나서 처음에 제가 여기를 교회를 조금 이렇게 마음이 막 간 게 피아노식 그 찬양 노래가 제 첫 발걸음이었어요. 네.
1: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흐르고 있는데
0: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우리 여성미님 옆 우리 지인분 지인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셨고 네. 우리 아이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네. 응답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네. 정말 좋은 소식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오늘
0: 감사합니다.
1: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0997번님 새끼라 신청 방법 궁금하시다고. 혹시 전도 말씀이신가요? 방송 끝나고 한번 0997번님께 전화드릴게요. 3320 수원에서 출첵해 주셨고 3891번 부천에서도 오셨습니다. 자, 0691번님의 신청곡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이제 오늘 마칠 시간 됐는데요. 내일은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내일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니까 혹시 내일 오늘처럼 아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전화 연결된 것처럼요. 내일 전도할 대상자하고 같이 옆에 계시면 내일 듣다가 정답 보내시면서 옆에 방학 무교라고 꼭 좀 적어주십시오. 아니면 그분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아요. 내일도 여러분께서 보물 퀴즈 꼭 청취하면서 우리 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작전을 잘 짜보자고요. 대전으로 일보러 올라가는 중이라고 5473번님 2787번님도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부산 부전교회 다니시나 봐요. 근데 대전으로 일보러 가시는 중에. 자, 한이의 행복 신청하셨는데요. 9596번님 지치고 힘든 가운데 이 극동방송을 찾아주고 계시는데 이 찬양이 꼭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조현출 김인수 올라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4시간 오직 복음.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4: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3: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4: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어?
3: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4: 하지 말어.
3: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5: 좋아하지.
3: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5: 하지 말어.
3: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4: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3: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4: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3: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6: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한 구원, 이런 제목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음을 제시합니다. 예,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 그들이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의 첫 출발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호시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압니다.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때만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알 때 가치 없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의미 있는 것을 알면 반대로 헛된 것, 쓸데없는 것, 방탕한 것, 낭비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의미 없는 삶, 방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영광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복을 상대적으로 여깁니다.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지식은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첫 단추요 첫 출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바를 아는 바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삶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만 발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여 있는 것, 멈춰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만 믿지 않고 그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시인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내가 알고 믿는 바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전하고 자랑합니다. 삶으로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바를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의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시인할 때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시인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바로 이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봤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를 마음으로 믿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전하고 자랑하고 고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나합이라고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나합이라고는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습니까? 그는 비록 여리고에 사는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바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 앞에서 그 나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들었던 것을 그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모험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고 그 정탐꾼들을 통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이 나합은 그 정탐꾼들의 고백과 함께 그 정탐꾼들의 보호 아래서 결국 이제 나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이 다 멸망을 당했지만 이 나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은 구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합은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을 바른 지식을 가졌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으로 믿었고 그 믿은 바를 자기 입으로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며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나합의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요 삶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것은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삶 속에서 시인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이 될 때, 지정의,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0: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바른 지식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믿는 바를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시인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나합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3-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해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나 1장은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사야, 미가, 호세야, 아모스 등과 함께 BC 8세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대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예언의 대상, 문체, 주제, 내용의 전개 방식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선지자들이 주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였다면 요나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시키는 독특한 이야기식 서술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왜곡된 선민의식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0절,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선원들과 요나의 기록입니다. 11절에서 17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풍랑이 잔잔해지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1절 선지자의 역사적 배경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고, 3절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행적을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바다 위에 폭풍우를 내리신 여호와의 근본적인 의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7절 배를 탄 선원들의 출신이나 배경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사건의 긴박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장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 즉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를 집중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선지자들의 문체가 주로 시적인 문체인 데비해 본장은 이야기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장은 등장인물의 대화 내용과 사건에 대한 설명적 기록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예언을 선지자에게 위탁하는 공식적인 신탁과 명령입니다. 3절에서 5절,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행동과 배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6절에서 9절, 배 안에서 일어나는 선원들의 대화와 요나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간접적으로 폭풍 사건의 의미를 밝히는 말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예언의 선포보다 설득의 비중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장은 요나의 불순종을 기회로 해서 폭풍우를 만나고 마침내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상황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극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3절은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4절에서 10절은 폭풍우를 만난 이후에 일어나는 선원들의 대화입니다. 11절에서 14절 절정으로 바다 위에 요나를 던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 결말로 바다가 잔잔해지는 등의 순서로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나의 도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일종의 서론적 성격을 띠고 있는 본달락은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대한 요나의 불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본달락의 후반부부터는 지리적으로 니느웨 반대편에 위치한 스스로 도망가려는 요나의 인간적 의지와 다시 서행의 폭풍우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교차적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의 절대적인 능력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10절 하나님이 다시스 행배에 폭풍우를 보내시는 장면, 그에 대한 선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달락 4절과 5절에서는 주로 동사 다음에 주어가 뒤따라오는 히브리 문장의 정형에 의해 주어가 문장 앞에 나오는 강조 문장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여호와의 사역과 선언의 반응과 관련되어서 기술됨으로써 폭풍우를 보내시는 여호와의 적극적인 의지와 그에 대한 무기력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나약함이 대조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문은 독특하게 의성어 기법을 사용합니다. 4절 폭풍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로 바람 소리를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낫이라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했었던 장소인 창세기 32장 30절.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사명을 철회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성읍으로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4장 2절,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멸망에 대한 선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국가에 미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도피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4절,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불순종한 요나의 길을 막으십니다.

요나의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여기서 4절의 대풍이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자적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두셨던 시편 135편 7절 강하고 맹렬한 폭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 위에 대풍을 내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바람을 보내 요나의 길을 막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시편 68편 6절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목적만을 성취하려는 자들에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길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5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폭풍 앞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배와 바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선원들조차도 요나가 보내신 바다의 폭풍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5절 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물건을 던졌다는 사실은 인간적인 최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노력도 하나님의 폭풍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풍랑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임을 알고 여호와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 통독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1절에서 16절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입니다. 1절에서 10절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묘사하고 말씀에 이어서 폭풍의 원인이 요나로 인하여 비롯된 사실을 알고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보다 바다가 더욱 흉흉해지므로 사건의 강도가 점점 세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점이 요나에게 집중됨으로써 이 폭풍우가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14절에서 16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풍랑이 잔잔해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단락에서 이방인 선원들의 태도를 부각시킴으로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 선원들이 이방신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였던 데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13절 또한 선원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리려고 노력한 데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원들은 즉시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데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만 계속 거듭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1절과 12절 요나는 회복된 영적인 안목으로 북풍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바다가 흉흉해지자 선원들이 요나에게 추궁성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자신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백이라는 것,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가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백해야 합니다. 스스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의 반응은 폭풍우가 일어나도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던 자세와 대조됩니다. 이전의 요나의 상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영적인 안목의 결여를 의미한다면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의 상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 하나님은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방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선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요나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폭풍우를 보내시고 잔잔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으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부분으로 인식

0: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어디든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상태이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잔잔해야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면 평안은 존재합니다. 제자들이 거센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배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임재는 그 문제보다 더 깊은 안전이 됩니다. 평안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선물입니다. 오늘 첫 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정규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오지은이 노래합니다. 고난 내 영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바라는 복은 세상의 물질과 자녀들의 잘됨과 많은 세상적인 조건들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크고 놀라운 평화가 심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신영옥이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유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불행해 보이거나 너무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와 평안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그분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폭풍중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순천 우리 교회 유형근 장로님의 낭독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 5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읽다 마음을 읽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고서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관은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69절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69절로 176절은 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편의 마지막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시인은 마지막에 자신이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는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나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가리켜 잃은 양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믿음으로 오래 살아온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간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9절과 17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이름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시인은 두 번이나 비슷한 표현을 반복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결코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필요한 것 하나를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모든 일이 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상황이 달라지죠. 아, 비로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이 바로 현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앞날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건강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짖는다라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하니까 부르짖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아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부터 찾습니까? 부모님 찾잖아요. 왜? 부모에게 자신을 도울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아빠,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 기도는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단순히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17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는 시간에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아니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인의 기도는 다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요, 내 계획대로도 아니고요, 내 욕심대로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퍼즐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드려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현재 상황보다 내가 먼저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게 되고, 조급한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내 방법만 옳다고 주장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게 되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깨닫게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건져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71절부터 17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171절부터 173절까지 이 세절에서는 시편의 119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함축해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여러분들이 보아도 아실 거예요. 171절 보면은 율례, 172절은 계명, 173절은 법도입니다. 이 단어들은 표현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세 가지의 말씀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각각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 이전에 겸손입니다. 성경을 오래 읽었다고 해서 말씀을 다 아는 것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말씀을 졸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 정말 봐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내게 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 말씀은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인데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율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배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도 배우고 직분을 받은 뒤에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늘 배우는 학생처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17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자, 이번에는 말씀을 노래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옳습니다 하나님, 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은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어제는 옳다고 했던 것이 오늘 틀렸다고 얘기가 되고요. 한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를 다음 시대가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변합니다. 심지어 내 생각조차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분이나 시대의 유행에 따라 진리가 되었다가 또는 진리가 아니게 되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옳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옳고요. 나이가 욕심 부리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도 옳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도 옳고요.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옳고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옳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말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누가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할래,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7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자, 이번에는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말씀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는 넥타이를 이걸 할까? 요걸 할까? 어떤 옷을 입을까? 아니면 또 오늘은 화장을 좀 진하게 할까? 옅하게 할까? 오늘 머리를 좀 올릴까? 내릴까? 아니면 내 감정? 아니면은 말씀? 자존심? 아니면 말씀의 순종? 사람의 방법?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 정직과 타협, 미움과 용서, 욕심과 하나님의 뜻, 이런 많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는 결국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사람의 본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자, 이것은 결단입니다. 아, 내가 주의 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율례를 배우시고 계명을 노래하고 법도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똑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정말 지식으로만 안다면, 암송 잘하는 사람,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말씀 천재겠네요. 근데 아니잖아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때 173절의 그 하반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은 쉽죠.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노력은 했죠. 그런데 실제적 결과만 보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한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모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나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아직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갈급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175절에서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단순히 나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잘 됐을 때 내 영혼이 죽었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의 119편에

0: 마지막 말씀,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무려 176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자,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선 진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누가 찾아 나섭니까? 양들의 대장이 찾아갑니까? 아니죠. 목자가 찾아가죠. 99마리 양은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산이고 들이고 절벽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길을 잃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것, 그 시편의 기자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찾아오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 입었을 때 싸매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길을 잃었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 나를 찾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119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간구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 율례를 배우고 계명을 노래하고 법도를 선택하는 것.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때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연약한 양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찾아온 목자가 있습니다. 제2로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됩니다. 우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방황할 때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를 찾으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650-3800번, 전남동부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이른 아침에 문득 생각난 노래 가사가 하루 내내 입가에 맴도는 경험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 가사를 읊조리고 있는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이유 바로 주님의 팔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주님의 영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죠. 나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인생길인 것 같아 보여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김현진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길을 혼자 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동행한다는 것을 아는 건 큰 기쁨이고 또 큰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도 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걱정되는 일이 있기도 하겠지만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걱정이 될 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말입니다.

데이트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 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치유가 있는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는 우리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여수중앙감리교회 박혜란 사모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사모님.
1: 네, 안녕하세요. 박혜란 사모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사모님?
1: 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0: 네.
1: 특별히 지난주엔 저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었어요.
0: 네.
1: 그래서 평소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던 성도님들도 계셨는데요.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신없이 보낸 하루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1년 동안이나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감사가 참 컸고요. 오랜만에 만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참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0: 네, 뜻깊은 주일이었네요. 네,
1: 네.
0: 41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이었는데, 아, 정말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네요.
1: 네, 맞아요. 저희 교회가 올해 41주년을 맞았고요.
0: 네.
1: 또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35년 동안 목회를 이어오셨어요.
0: 35년이요?
1: 네.
0: 거의 평생을 교회를 섬기셨네요.
1: 네,
0: 네.
1: 맞아요.
0: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신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0: 네.
1: 사실 한 자리를 오랜 시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교회뿐 아니라 일반 회사나 직장에서도 한 곳에서 수십 년을 일하고 또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뭐 요새는 정년 퇴직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정년 퇴직을 할수 있다면 한 곳에서 그렇게 일하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1: 네.
0: 네. 특히나 이제 교회는 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1: 네.
0: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교회만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는데, 35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를 이어오신 그 원로 목사님, 비결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1: 제가 그 비결을 좀 직접 여쭤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0: 네.
1: 근데 저희가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회를 또 참석해 보니까요. 교회 성도님들 평균 연령이 한 70세 정도
0: 아,
1: 되시거든요. 네,
0: 그래요?
1: 연세가
0: 네.
1: 다들 많으신데. 근데도 기도가 정말 뜨거우세요. 처음에는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시니까 조용조용 이렇게 기도하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0: 네.
1: 막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0: 네.
1: 새벽부터 정말 힘있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교회는 기도 훈련이 정말 잘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아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성도님들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35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하셨던 그 힘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온 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기도의 힘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 자리에 또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섬기실 수 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사모님,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도와 관련된 찬양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우리가 찬양을 흔히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죠.
0: 네.
1: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찬양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아이들 낳고 거의 처음으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거든요.
0: 이 교회 오시고 낳은 그 아이가
1: 막내가,
0: 막내.
1: 네, 넷째를 저희가, 네,
0: 네.
1: 태어났었어요. 그리고,

0: 아직도 지금도 많이 어리죠. 아이가 막내가 지금 17개월이니까요.
1: 네.
0: 그래서 아직도 매일매일 가는 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가다 보면은
1: 한 번씩 새벽기도 가세요?
0: 네, 그래도
1: 그게 대단하신 건데요.
0: 바로 이제 사택이 붙어 있으니까
1: 아,
0: 네,
1: 네.
0: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1: 많이 피곤하실 텐데. 네.
0: 네,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할 게 정말 많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1: 왜
0: 막상.
1: 우리가
0: 네.
1: 기도의 줄을 좀 잡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0: 맞아요.
1: 그 성전에 가서 앉는다고, 예. 앉자마자 기도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죠? 네. 기도의 줄을 좀 잡아야 되는데,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기도 훈련이 제가 안 됐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담임 사모인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사모님인데 이렇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처음엔 되게 당황스럽고 또 막막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그런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1: 아멘. 네.
0: 네 말씀 이 말씀이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나보다도 더 아픈 심정으로 또더 애타는 마음으로 저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에 또한번 위로를 받고 네, 그런 마음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찬양이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인데요. 피아워십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입니다. 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1: 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저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죠. 네.
0: 네.
1: 피아워십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근데 때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특징, 뭐뭐해 주세요.
1: 맞아요.
0: 네, 그런 기도잖아요. 물론 이런 기도,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기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1: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0: 네.
1: 사실 제가 작년에 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 때 요맘때인데, 그때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0: 네.
1: 좀뭐 어떤 특정 사건이나 일 때문에 생긴 거라기보다는 좀그 당시에 출산한 지몇 개월 되지도 않았던 상황이기도 했고, 또 교회 적응이나 아이들 육아하는 일까지 쌓여서 생긴 것 같아요. 또 심각할 때는 공황 증상처럼 또 비슷한 증상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고요. 저희가 교회랑 사택이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사택 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는 게좀 두려울 정도로 예배 드리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몇주 정도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상담도 또 받아보고 약도 직접 타서 먹어보기도 하고
0: 아이고야,
1: 했는데,
0: 심각한
1: 네,
0: 상황이었군요.
1: 그때는 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무렵에 지방회에서 저희 교회 교단에 지방회에서 주관하는 사경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반주를 맡게 됐었어요. 총 6번의 말씀이었는데, 보통은 제가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때 유일하게 저한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주어진 거였죠. 그래서 6번의 그 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때 주제가 딱 기도였거든요. 사실 기도라는 거는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막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었고, 또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라는 단어가 딱 꽂혔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에 제가 딱 꽂히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또 말씀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은 그때 당시 제 삶에 말씀이 없었더라고요. 아무래도 매주 이제 남편 목사님 단위에서 하는 설교는 듣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제 삶에 말씀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시간을 겪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는 기도할 때 물론 다른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그날그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묵상했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또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아픈 마음을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이 막 상담받고 약 먹고 이런 것보다도 되게 빨리 회복이 됐었어요. 그때 그 시기에.

0: 그래서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지금도 사실 종종 있어요, 종종. 그런데 그날그날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1: 네. 아이고, 우리 사모님 참 쉽지 않은 그런 나눔이실 텐데,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삶에 말씀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런 기도로 우리 삶을 세워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사모님, 두 번째 찬양을 나눠야 되는데요. 어떤 찬양 준비하셨을까요?
0: 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찬양은요, 어노인팅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라는 부분과, 또 후렴구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하시죠.

0: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치유가 있는 찬양, 오늘 마지막 찬양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아무래도 그 네 자녀의 엄마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실 것 같은데요.
1: 네, 하루에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0: 그렇죠. 네. 네.
1: 사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아요. 네 명이니까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수는 없잖아요.
0: 네.
1: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시간도 또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들도 있을 텐데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사실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게 또 사실입니다.
0: 네.
1: 그래서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바른 길을 알려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지만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줄 수는 없는 게 현실이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결국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1: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당시에 계시는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시간시간마다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부모잖아요.
1: 네. 네.
0: 부모인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1: 네. 네.
0: 아이들의 삶을 책임질 수 없고.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죠.
1: 네. 네. 맞습니다.
0: 늘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사모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 어떤 곡일까요?
1: 네, 마지막 찬양은 예라머십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예레미야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0: 네.
1: 33장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께 참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아이의 삶을 만져가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0: 아멘. 네. 자녀를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실 거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정말 예레미야

0: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라모십의 주가 일하시네. 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찬양이 힘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박혜란 사모님 감사드리고요. 치유가 있는 찬양 오늘 여기서 맺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기프티드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주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러나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길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왜 그 약만 먹어야 되냐고 따지고, 많은 약들이 있는데 저 약도 되지 않냐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이 약만 먹어야 사는데 다른 약을 먹어도 된다고 자꾸 먹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화날걸요? 절대 안 먹이겠죠. 근데 구원의 길이 그래요. 죽을 병에서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배타적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은 인간의 편협함, 오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 본질에서 비롯된 필연이다. 우리가 배타적인 것은 생명을 살리는 본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너희들만 잘난 체하냐고 그러고, 독선이다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병에 걸려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직 한 분이잖아요. 기독교 진리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누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분인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 조건이 딱 하나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유대인도 되고 헬라인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종도 되고 주인도 되고 신하도 되고 왕도 되고 배운 자도 되고 못 배운 자도 되고 성격 좋은 사람도 되고 나쁜 인간도 되고 조건이 딱 하나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기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도 봐보세요. 다예요. 다. 너 안 돼가 아닙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속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세상은 조건 따지죠.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는 조건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사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배우자 찾으면서 저는 사람만 좋으면 됩니다 그랬대요. 사람 자체만 본다는 거죠. 만나보니까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더래요. 이왕이면 직업도 줘야 되고 이왕이면 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안 따지고 다 따지더래요. 그 한 가지가 뭐였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사람들만 안 따지고 나머지는 결국 다 따지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요. 너 성격 더럽다고 안 돼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성격 더러우면 좀 상종하다가 제낍니다. 넌 아웃! 안 만나!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 넌 죄가 많아서 안 된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뭐 빨간 줄 그어주면 되게 경계하죠. 경계. 직장 구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 전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게 아니야. 너 능력 없으면 안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 능력 보잖아요. 세상은. 너 못생겨서 안 되고. 사람들은 그러죠. 못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쌍각이 안 끌려. 우리 주님은 안 그러세요. 넌 가진 거 없으면 안 되고. 넌 스펙이 별로서 안 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믿으면 누구든지예요.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봐보세요. 사케오 세리장이었잖아요. 유대사회에서 창기와 세리는 죄인이었죠. 죄인. 우리가 느끼는 지금의 느낌과 유대사회에서 느끼는 세리의 느낌은 너무나 달라. 죄인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세리. 그런데 사케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장인 사케오 집에 들어가잖아요.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사람 집에 들어간 거. 그래서 예수님 얻었던 별명이 죄인의 친구였어요. 되게 안 좋은 칭호죠. 죄인의 친구. 같이 왕따시키는 거죠.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여인은 고대 유대사회는 극단적인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물 들어올 때 정오에 온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정오는 쉬는 타임이고 그런 활동을 안 해요. 왜 그렇게 사람이 없을 때 물 들어오겠어요? 보면은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서로 피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 기다리시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이런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사람이 때로 이렇게 몰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던 강도. 이 강도도 받아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많은 예화를 들었던 존 뉴턴, 노예선 선장이었잖아요. 자기 좀 잘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노예선 한번 오늘 가서 인터넷 찾아보면 노예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배로 끌고 왔는지. 그 자기 좀 잘 살겠다고 생명을 뽑고 사람들을 짓밟고 피눈물 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인간 말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지옥에 안 가면 도대체 누가 가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진짜 생각해요. 이런 인간이 지옥을 안 가면 도대체 지옥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 말종도 돌아오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존 루턴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불렀던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십자가 밑에서는 용서를 받습니다. 내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십자가 은혜는 그보다 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신분 가리지 않고 죄의 경종 가리지 않고 십자가에서는 다 받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구원의 길은 딱 한 길,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러나 그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근데 두 번째 놀라운 건 또 이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인데 그 구원의 길은 완전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해요. 뭔가를 더 첨가해야 되고 더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내 행위를 더하고 공적을 더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는 데 완벽하고 완전한 사역인 거죠. 미얀마가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세계 기부 지수 1위를 했습니다. 기부. 미얀마는 1인당 GNP가 작년 기준으로 1,400불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어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170 얼마예요. 100. 1년 소득이. 우리는 지금 얼마죠? 3만? 관심 없으셔요? 예. 하여튼 3만 몇 불이요. 굉장히 많죠. 그에 비하면 어떻게 그렇게 170만 원 돈으로 1년을 살 수 있을까? 참 우리한테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4년 연속 기부지수 1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냥 삼시세끼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어려워.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면서 기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미얀마는 상자부 불교를 믿습니다. 근데 공덕을 이렇게 쌓는 것이 자기 내세와 연결이 돼 있어요. 내세. 그러니까 내가 환생을 해야 되잖아요. 불교 환생하는데 공덕을 쌓을수록 더 좋은 존재로 환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기를 쓰고 그 조사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 한 달 동안 그 오늘 조사했으면 전 한 달까지 이렇게 한 달 동안을 조사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얼마나 기부했는지 91%가 기부를 했답니다.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1년 동안 91%가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기부한 게 한 달 안에 91%가 국민이 기부를 했다. 놀랍죠? 안 놀라워요? 와, 저는 놀랍던데. 내세와 연관이 됐죠. 그리고 2017년 이후로 7년 연속 기부지수 1위를 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도 64%의 사람이 하루에 8.3달러 이하로 생활한다고 세계 기구에서 조사했는데 그래요. 내가 그 무슨 기구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아주 공식적인 그 기구죠. 그러니까 매년 이 조사를 해요. 8.3달러면 한 만 원 정도 되죠. 여러분 하루에 만 원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겠죠 물론. 근데 당연히 그럼 차 못 굴립니다. 왜냐하면 차 사면 몇 천만 원이고 감각상각기 계속 빠지고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요즘 자동차 그 기름 만땅 넣으면 10만 원 넘어가죠. 안 넣어보신 것처럼 얘기해요. 10만 원 넘어가요. 기름값이 올라가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차 마시는 건 못 마시죠. 만 원 가지고 하루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생활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그 뭐 에어컨비 뭐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면 난방비 다 포함된 게 만 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7년 연속 지금 작년까지 1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그 자카트라는 행위가 있어요. 경건의 행위인데 재산 그 뭐 금융 재산이든 뭐 통장이든 뭐 부동산이든 어떤 상태가 되면은 2.5% 이상을 기부를 해야 돼요. 물론 필수 사항은 아닌데 그게 종교적인 그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부를 하고 베풀면서 삽니다. 그 이슬람인들이잖아요. 이슬람이. 이슬람인들도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라의 자비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최후 심판 때 알라의 자비를 받으려면, 더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면 자카트가 필요하다. 돕고 나누는 행위. 이 행위가 있어야 알라의 자비를 받는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 자비로, 알라의 자비로 구원을 받는데 자비를 받으려면 자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8.3달러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7년 연속 세계에서 기부를 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 만약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부나 공덕이나 뭐 고행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열심히 할 거예요. 우리 한국 종교에서도 그래요. 기독교인들보다 불교인들이 훨씬 기부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공덕을 쌓는데 불교인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계 모든 종교는 구원을 보면 인간의 고행과 금욕과 기부와 공덕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신의 자비 위에 뭔가를 더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은 그 구원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비의 온전한 수단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구제 강조하죠. 기독교의 핵심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보다 더 센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나처럼 사랑해 보세요. 이건 단지 기부하라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독교의 핵심은 다 끝나요. 모든 선행을 다 없는 말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한마디면 사실 다 끝나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말해요. 그 기타 등등 뭐 가난한 자 기타 도하라 말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받는 자비의 수단이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에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의 열매로 하는 행위인 거죠. 세상은 구원의 조건에 행위 업적을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그것으로 완전합니다.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의 이런 말을 한번 봐보세요. 웃기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것도 객제에서 죽었어요. 집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야.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시기를 받았어요. 처참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죽음은 완전한 실패죠. 그런데 예수님은 숨을 거두면서 그 처참하고 비참하고 인간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인 그 인생을 놓고 죽으시면서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는 거죠. 다. 도대체 뭘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는 델테스타인, 델테스타인. 델테스타인은요, 빚을 냈어요. 10억을 냈는데 다 갚잖아요. 다 갚으면. 그 완납. 그 빚 문서가 도장 찍고 완납이라고 찍는 그 말이에요. 그 말.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 관리를 저한테 하라 그래서 제가 거기 등기부 등본을 떼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은행에서 그 형님, 우회 형님이 교회를 그 개척하고 교가면서 그 웨딩샵을 샀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그 부모님 집을 담보로 돈을 많이 은행에서 냈는데 세상에 등기부 등본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오, 깜짝 놀랐어요. 그게 등본에 남아있으면 은행이 갚았다는 그게 그 아직 그 융자가 지금 은행에 있다 남아있으면 집을 내놓으면 누가 사갈까요? 저는 안 사가죠. 그래서 형수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형수님 이거 안 갚았어요. 다 갚았대. 그래서 은행에 또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도 은행에서는 해결이 됐더라고. 근데 법원에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내가 문서로 그걸 해결을 해야 그게 완납이라고 하면서 그게 등기 등본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래. 예. 그걸 모르고 그냥 오랫동안 그냥 은행에서는 분명히 해결이 됐는데 등기 등본에서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이런 일이 많나 봐요. 내가 해야 된대, 제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해줄 테니까 법무비용을 좀 내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소액인데 그럼 좀 해결하라고 그래가지고 해결했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 등기 등본에서도 이제 은행에서 융자는 게 해결됐다고 다 끝난 거예요. 도장 찍고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빚을 냈는데 그 다 끝나서 도장 찍고 완납이라고 하는 게 델테스타이냐. 완납했다, 델테스타.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완납했다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 이 말을 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도대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잖아요. 뭔 빚을 다 갚으셨다고. 내가 다 갚았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죽으신 거거든요. 뭘 갚으신 거예요? 죄의 빚을 갚으셨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이게 죄의 빚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계속 이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하면 계속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월급 타면 일부 다 은행이자 갚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영향을 계속 미쳐요. 그 법원에서 등기등본에 그 해결이 안 되면 그 파는 것도 문제가 되죠.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델테스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델테스타인.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이걸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가 있으면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게 속량이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죄를 사함을 받지 않으면 죄의 권세, 죄의 빛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속량 받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왜 예수의 피인지는 나중에 한번 더 할게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 이제는 되고 이제는 안 돼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독한 죄도 세상 사람은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죄일자도 예수의 피가 해결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 본인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델테스타인, 완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의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델테스타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 그 하나면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타협이 아니라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완전한 대속이다. 완전한 대속이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대속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적어도 구원받는 거,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딱 끝나는 것은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함께 보겠습니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돼요. 거기다 다른 뭔가 고행을 더하고 뭐 행적을 더하는 거 아닙니다. 시스타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최후의 심판. 여기 가보신 분 있죠? 저도 봤습니다. 가서 천장고가 엄청 높더라고. 그걸 4년 동안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도대체 어떻게 천장 그 높은 데 올라가서 계속 이러면서 그렸을 누워서 그렸을까요? 하여튼 뭐 그 일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4년을 그러면 하루에 막 10시간씩 그려대니까 뭐 목에 이상이 생기고 막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정성을 다해서 그리니까 거기 보면 기둥도 있고 그러잖아요. 천장, 굉장히 천장화잖아요. 구석구석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켈란젤로를 도와주는 조수가 있었나 봐요. 그랬다고 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천장 구석에도 정성을 다하니까, 정성을 다하니까 그걸 4년 그렸겠죠. 그냥 보통 화가들한테 그리려면 한 달 안에 다 그릴걸요. 네, 그 정도. 근데 4년 그렇게 그리니까 구석구석 온 힘을 다한 거예요.

0: 그렇게 구석 잘 보이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그랬다. 선생님, 이런데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시냐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너도 보고 있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완성했는데 봐보세요. 그 최후의 심판, 그 대작에 어떤 화가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아, 이건 좀 색상이 좀 그렇고 구도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붓을 들어서 그게 뭔가 덧칠하면 그걸 완성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거예요? 그거 덧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겠죠. 하는 건 완성하는 게 아니라 완성품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역사적인 대가잖아요. 대가가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온신의 힘을 다해서 완성해놨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거기다가 뭔가를 더하면 그 미켈란젤로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범죄 후에 불쌍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되지만 그럼 하나님은 최고의 희생과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원은 우리한테는 값싸지만 하나님은 값싼 게 아니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했는데 어떻게 값싸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렇게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가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완성한 구원인데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뭘 더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구원을 훼손하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완성한 그 일을 감히 피조물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뭔가 더하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면 충분해요. 다른 길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신 일을 믿으면 누구든지 사람 따지지 않고 신분 따지지 않고 능력 따지지 않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완전합니다. 뭔가를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믿고 감사하면서 또 크신 은혜를 받는 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양고려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1-791국에 1150번, 지역번호 061-791-1150 광양고려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갈고서 밭갈어.
3: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 없는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되겠어, 소.
2: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3: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2: 어? 에휴, 서판 소리 말어. 니가 내고 내가 니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3: 거지. 하지
2: 거지.
3: 말어.
2: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3: 좋아하지.
2: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럼 되는 거.
3: 하지 말어.
2: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0: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3: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4: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만족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들떠있는 상태도 아니지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그 만남이 우리를 살렸고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선언인 것이죠. 이 기쁨은 무엇을 얻어서 생긴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 생겨난 기쁨입니다. 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열매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요한일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시작이 인간의 결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쁨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깃들 수 없기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았는데요. 죄로 인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해야 할 뿐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도망자가 아니라 자녀로 서게 되었죠. 기쁨은 하나님과의 사귐, 곧 교제로 완성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 곧 기쁨의 근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기쁨을 가로막는 죄의 속성 중 하나는 은밀함인데요. 죄는 숨김을 통해 힘을 얻고 감춤 속에서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둠을 사랑하죠.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회개의 길로 걸어간다는 뜻인데요. 성도의 기쁨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는 복음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죄를 부인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죄를 자백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자백은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길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킬 때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상황이 흔들려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며 지혜로우시며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붙듭니다. 기쁨은 갑자기 부는 돌풍이 아니라 깊은 충만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의 신실하심에 닿을 때 기쁨은 다시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요. 읽고 묵상하고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십니다. 새겨진 말씀들은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욕망을 바꾸고 기쁨의 근원까지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 우리의 심령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 믿음이 너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믿음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손으로 붙드는 그리스도께

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작고 떨리는 손도 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안전합니다. 그 안전이 기쁨이 되지요.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게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여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호세아 제12장
1: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뿌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2: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1: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둘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0: 제13장
1: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0: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1: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0: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2: 제14장
0: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2: 요엘 제1장 부드엘의 아들

0: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0: 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르치가 먹고 르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1: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0: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닿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에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2: 제2장
1: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0: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보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2: 그의 집.

0: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1: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0: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1: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0: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1: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누치와 황충과 팥쥐니가 먹은 해수배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2: 제3장
1: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0: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1: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0: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1: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0: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1: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2: 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3: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0: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3: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0: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으리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3: 주 여호와.

0: 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0: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0: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0: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 제2장.
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열난과 위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1: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1: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인을 일으켰나니,
0: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0: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요.
1: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0: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요?
2: 좋아하지.
1: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
0: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0: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이 정도면 감사하겠다 라고 선을 긋게 되죠. 너무 큰 걸 바라는 건 아닐까 싶어서 스스로 기도의 범위를 또 기대를 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그 선 바깥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요. 한 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잖아요. 걱정이 앞서는 일도 기대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이번 한 주를 넉넉하신 주님의 그 손에 올려드리면서 찬양 가운데 그 넘치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오영은이 부른 넉넉하신 주님 듣고 왔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어놓은 생각과 기대의 선, 그 바깥쪽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주의 첫날입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어도 괜찮습니다. 찬양 가운데 넉넉하신 주님께 이번 한주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는 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이어드립니다. 달빛 마을의 주가 일하시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두곡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강중현의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달빛마을 짐니가 부른 주가 일하시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렸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7358님. 조용히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잔잔한 사연 남겨주셨고요. 3432번 님도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씀, 또 찬양 고맙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한주 되세요. 라고 축복의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432번 님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주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4822번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나비의 꿈 신청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정자해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네, 정자해의 나비의 꿈, 그리고 지선의 충만 들려드렸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진에게 조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지하수는 지역의 곡식과 잔디를 자라게 하고 또 갈증을 해소시켜줍니다. 이 여름에는 지하수만큼 시원한 물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하수가 흐르는 동굴의 크기, 동굴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지하수의 양도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지하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또 영혼의 깊은 곳마저 시원해지는 그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하수에 목을 축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고 있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쉬고 기뻐하는 내 삶의 노래로 되길 소망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그것은 사랑, 그리고 소박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서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까지 두 곡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지만 그 사랑을 측량할 순 없습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넓이, 크기는 우리가 알수 없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찬양하고 계시는지 내 삶의 노래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또 신청 찬양이 있는데요. 5067번님께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길, 늘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7864번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찬양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선 전사님 축복합니다. 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7864번님과 같은 애청자분들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띄워드리고 또 선곡하는 찬양들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또 은혜로운 찬양들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따끈한 또 신곡을 준비했는데요. 나를 인도하시네, 유호연의 찬양 먼저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강성훈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조한민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서 꿈이 있는 자유의 나를 찾아오는 사랑까지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에는 사랑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에 푹 잠기어서 계속해서 찬양 듣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또 간증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실 수 있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좋은 씨앗의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찬양의 가사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는데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하나님 사랑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예전에 영화 명랑이 국민들에게 큰 관심과 인기를 끌었었지요. 일본의 수군 133척과 조선의 수군 13척, 명랑 대첩에서 맞붙은 일본과 조선의 수군 전력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와 해남 사이에 울돌목 해협에서 일어났던 전투였는데요. 당시 전력을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겠죠. 그런데 그 전투에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가 있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울돌목의 조수간만의 차를 시기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요. 울돌목은 물살이 빨라서 마치 물이 우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6시간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하루에 4번이나 물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지형이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이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결국 일본을 물리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전투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300명이라는 작은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큰 군대와의 전투에 나섰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당시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큰지 군사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전략과 전술에 따라 전쟁했고요. 결국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지혜인 거지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때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7.5MHz.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값없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밤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CC 와이넌스의 Nothing But The Blood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만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못한 만큼 더 잘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난 잘못이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라고. 우리 죄를 덮으려면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죄를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러진 그 값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 갚으려고 하던 그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김도연의 샬롬나잇에서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음악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분들이 만들고 부른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 노래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플랜팅 워십의 만들고 노래하는 김슬기입니다.
2: 네, 플랜팅 워십의 프로듀서 제이한입니다.
0: 제이한?
2: 네, 제이한.
0: 한국 분이 아닌가 봐요?
2: 한국 사람인데요. 네, 보통 제이한이라고 필드에서 많이 불러서.
0: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제이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2: 네, 한이라고 불러주시면
0: 한.
2: 됩니다.
0: 약간 외모랑 다르게 상당히
1: 상당히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합니다.
0: 아, 그래요?
1: 토종처럼 생겼죠?
0: 플랜팅 월십. 아,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나는 여기 무슨 팀이야 이랬는데, 뭐 팀이긴 하죠.
1: 네.
0: 근데 두 사람만 단촐하게 와서 깜짝 놀랐어요. 두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1: 저희는 부부사입니다.
2: 부부입니다.
1: 네.
0: 네, 부부 듀오인데
1: 네.
0: 예전 같으면 그냥 듀오 이름처럼 이렇게 할 텐데
2: 네.
0: 약간의 그 연막자처럼
1: 맞아요, 약간
2: 네.
0: 플랜팅 월십 의미가 뭐가 있나요? 이 플랜팅.
1: 아,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교회 심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저희 영어로 하면 이제 철친 플랜팅 철치니까 네, 원래는 제가 곡을 쓰고 만들면서 개인 이름으로 CCM 가수의 개념으로 김슬기로 할까 하다가 이제 남편과 그래도 뭔가 남편이 저를 돕는 자를 넘어서 함께하는 자로 하고 싶어서 팀을 이제 교회 이름을 따서 플랜팅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0: 남편분이 아까 중국어도 잘한다고 그랬는데
1: 네.
0: 어쩌다가
1: 중국어를 어떻게 잘하게 됐나요?
2: 네, 저는 저희 부모님이
0: 네.
2: 중국에 선교사로 계셔가지고 네, 티벳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계셔가지고 네, 거기 이제 주변에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세네 살쯤에 저는 이제 원래 기타를 연주를 했었는데 이제 잘, 네, 이렇게 안 되고 막 방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중국에도 가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 집에 저를 이제 보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학기 정도 이제 어학연수로 이제 갔다가,
0: 티벳에 계시다가 중국으로 보냄을 받은 거네요.
2: 네, 부모님들은 티벳에 계시고
0: 네.
2: 이제 저희는 떨어져 살았는데
0: 그러니까.
2: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을 때 이제 제 상태를 보시고 너는 한국이 아니다.
0: 도저히 안
2: 안
0: 되겠다.
2: 되겠다. 너는 갱생이죠. 정답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방황하니까 어차피 할 것도 없고, 근데 저도 그때 음악에 대한 고집이 굉장히 강해서 버티고 있다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포기하는 마음으로 중국에 갔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지금 철치, 플랜팅 철치에 저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보안상. 네, 그 선생님은 이제 만나게 돼서, 네, 그때 저도 약간의 신앙에 되게 약간 반골 기질이 좀 있는 좀 사람으로서 뭔가, 네, 굉장히 조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하기 좀 어려운 질문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런 이제 질문들이 더군다나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다문화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무슬림 지역이었다 보니까, 네, 무슬림 친구들도 있고, 이제 무슨 이제 교환학생으로 많이 오거나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로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여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질문들이 그 질문들과 막 섞이면서 이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중국어도 배우게 되고, 네,
1: 영어도
2: 영어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잘하는데. 아까 이거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시작하기 전에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참 순수하다. 예, 네, 좀 놀리고 싶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얼굴 두 사람 표정이 아까 우리 사전에 차 마시고 할땐 되게 이렇게 좀 해맑았는데 지금은 다들 굳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린, 이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게 이분이 처음이라고
1: 데뷔
0: 합니다.
1: 날입니다.
0: 예, 네, 데뷔 날이라서.
1: 기념적이에요.
0: 그래서 여러분, 이 청취자분들 도대체 이 팀이 어떤 팀인지 잘 눈여겨보셨다가 나중에 뜨면 또
1: 맞습니다.
0: 내가 저 팀에서 기도했어라고. 우리 방송 또 들으시는 분들, 워낙 기도 많이 하시는
1: 아,
0: 분들이
1: 그러니까요.
0: 많이 계시기 때문에.
1: 네.
0: 김슬기님이 작곡 작사를 하시고,
1: 네.
0: 우리
1: 네.
0: 제이한님이 편곡을 하시고
2: 믹싱,
0: 믹싱.
2: 네, 프로듀싱. 네.
0: 두분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1: 네.
0: 거죠? 네.
1: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 저는 보컬 전공이고 남편은 기타 전공으로 같이 선후배로 이제 제가

방금 들으신 노래는 오늘 초대 손님인 플랜팅 월십이 만들고 부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마 저희 방송에서 꽤 많이 소개했던 노래라고 저는

0: 선배고 여기가 후배입니다.
1: 아, 그래요?
0: 연상연하.
1: 아.
0: 그래서 같이 그때 같이 음악을 했었죠. 네.
1: 그러니까 팀으로 음악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0: 팀으로도 했었어요.
1: 아, 팀으로도.
0: 네, 그때.
1: 슬기 자매님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데뷔라고 말은 네네, 했지만 네. 20대 때 네. 많이 이쪽 관계자분들하고 그쵸, 이렇게 그쵸. 뭐 이름 되면 알만한 네네네. 분이 누가 있을까? 소리엘 뭐
0: 네, 선생님. 소리엘 선생님
1: 하고도 뭐 같이 활동하고.
0: 네, 네, 네.
1: 저도 봤나요? 혹시?
0: 선생님은 못 뵀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제가 워낙에 신비주의
0: 그러신 것 같아요. 네.
1: 그랬구나. 세아 네. 님은 그러면 음악은 뭐 일부러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일부러는 말이 좀 웃기지만
2: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희 네. 그 선교사이신 저희 아버지가 음악을 네. 하셨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2: 네 저를 미셨습니다. 그래서 대려 저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네 저희 교회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막 음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미셔가지고
1: 음악을 하라고
2: 네네네 그래서
1: 그러니까 아버지는 음악으로 먹고 살라고 하신 건가 아니면 음악을 통한 사역을 원하신 건가
2: 그렇게까지 깊게는 하시진 않았대요.
1: 두 분 다 이구동성으로 네. 아버님은 어떤 음악을 하셨길래?
2: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막 대학 가요제 뭐 나가셨다 뭐 이러면서
0: 열정이 좀 있으셨나요?
2: 네, 매번 곡 쓰시고 뭐
1: 역시 핏줄은
2: 네 아무튼 네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1: 왜 이렇게 곤란해하시지?
2: 네 그래서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저한테 미신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1: 프렌팅 월십이 그럼 결성돼서 네. 뭐 음원을 내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나 됐죠?
0: 한 3년 됐습니다.
1: 아, 그렇게 네, 횟수로 됐네요.
0: 3년. 네네네. 2년 됐고 횟수로는 3년. 네.
1: 그러면 아까 처음 들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언제 발표한 건가요? 이거는?
0: 그 3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곡은 제가 만들기는 21에 만들었고요.
1: 네.
0: 그러니까
1: 21살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0: 네. 만들어 놓고 네. 앨범 판매를 안 했었고요. 이제 네. 저희 주변 친구들과 이제 우리 동기들에게는 은혜가 있었던 곡이었는데, 이제 새로 이제 제가 남편이 저에게 곡을 쓰자, 앨범 발매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이 곡을 제가 남편한테 그냥 나 이런 곡도 있어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앞단과 뒷단은 다 똑같은 가사,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가사인데 중간 이 프리코러스 부분이 원래는 제가 전도서 말씀을 썼었거든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다 20대들이 다 느낄 거야. 안 풀리는 인생에 대한 그 허무가 있잖아요. 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1: 아니 뭐 21살에 뭘 풀리고 말고.
0: 아,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너무 열심히 달리는데 이게 뭔가 풀리지 않는 그 실마리가 없는 해결책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서
1: 일찌감치.
0: 네 그냥 예수님 빨리 오시고 그냥 빨리 거룩한 성 가고 싶고 빨리 예루살렘 가고 싶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허무한 인생에 대한 것을 좀 저는 이제 썼는데 다시 이제 앨범을 내려고 보니까 이게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단지 예수가 오기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곳에서 내가 거룩한 성이 되어서 나와 함께 또 다른 거룩한 성을 만나서 또 다른 거룩한 성을 만나서 이게 우리가 함께 새 예루살렘을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받고 이 곡을 쓰게 되면서 이제 중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프리코러스를 제가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이제.
1: 처음에 나는 이 제목만 들었을 때는 옛날에 우리 성가 중에
0: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1: 거룩한 성이라고 제가 되게
0: 나오더라고요.
1: 좋아하는
0: 네네네
1: 나 그거를 리메이크했나?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 이랬는데 그건 네. 아니었다라는 네. 거를 알고. 네. 근데 뭐 그거가 아니더라도 되게 일찌감치
0: 네,
1: 좀 약간 심오한 노래를
0: 네. 심오했어요.
1: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가끔 이렇게 보는 이미 들었던 그 이미지는 되게 캄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0: 네. 캄합니다.
1: 전혀
0: 캄해.
2: 힘드네요 오늘.
1: 플랜팅이 안 될 수가 없겠네요.
0: 네네. 여기저기. 캄하고.
1: 그럼 플랜팅 원씨 어떻게 요즘 활동하고 계신가요?
0: 어떤? 아유 활동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간의 수공업이다 보니까
1: 네.
0: 그냥 저는 이제 집에서 애들 보내고 바로 이제 피아노 앞으로 가죠. 일단은 뭐라도 칩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치고. 안 나오면 에이 오늘은 글렀다. 아니면 또 오늘은 하나님 주시면 오늘은 나왔다. 이렇게 하고 또 근데 그 나온 것 중에서 또 나름 걸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곡을 쓰고 계속 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제가 써놓은 곡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 일하면서 그것도

0: 이제 작업을 해주고.
1: 아까 우리 남편분은 뭐 다른 일도 내부 네네. 일도 좀 하신다고.
2: 네네. 저는 이제 지금 본업이 이제 믹싱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네. 네, 주로 이제 엔터넷 같은 데서 이제 믹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래도 뭐 이렇게 아예 마냥 놀고만 계시진 않는.
0: 근데 마냥 노는 것 같아요.
2: 거의 대부분 집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0: 네.
1: 그래요? 저도 네. 집에서 작업하거든요.
0: 네. 그러시구나.
1: 네. 네. 저도 간의 수공업이에요.
0: 간의 수공업이 제일 좋더라고요. 잠옷 바람으로 그냥.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딱 떠오른 거를 네. 예를 들어 뭐 생각하다가 떠오른 걸 바로 피아노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1: 편곡은 그럼 남편분이
0: 아니 같이.
1: 같이. 네. 아 보니까는 건반 치시던데.
0: 네. 네. 제가 네. 건반 치고 사실은 편곡적인 건 제 머릿속에 다 있고 그걸 이제 남편한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갈 건데 어떤 느낌 느낌인지 남편이 믹싱하면서 네. 이 곡은 좀 자세한 편곡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다 보는 거죠 이제.
1: 가장 플랜팅 워십에 이제 주력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3년간 많은 노래를 썼겠지만 네네. 발표한 노래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은 이런 걸 지향한다. 나는 이런 뭐 세계관을 크리스찬으로서 네. 나누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저희가 지금 선생님 보셨듯이 저희가 곡 그 메시지는 캄한데 성격적으로는 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고 싶은 거는 진리안의 자유하고 싶은 게 저희 둘 다 계속 자유.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 진리안의 자유.
0: 네. 제가 예수 믿으면서 자유롭다로 느낀 거는 이제 저희 목사님, 저희 선생님이랑 남편 만나고 느낀 감정이었거든요. 사역을 오랜 시간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1: 뭔 말인지 알아.
0: 너무 무거웠어요. 무거운 짐을 네. 지고 예수께 가라는데 왜 내 무거운 짐이 나아지지가 않고 이게 너무 무겁고 그리고 나란 존재가 너무 무겁고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살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사실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앨범에 이렇게 사인할 때 네. 제가 늘 쓰는 문구가 진리 안에서 자유거든요.
0: 오! 선생님.
3: 어머.
0: 통하였도다. 예. 어머.
1: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유로운 걸 되게 원하고.
0: 오, 네. 예.
1: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0: 네.
1: 그 기존 사역자분들이 그 저 같은 천둥 벌거숭이 시절에 저 같은 사람한테 요구했던 건 좀 이제 진지한
0: 그쵸.
1: 음악인으로 갖고 있는 그 자유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0: 그쵸.
1: 근데 그거를 이제 억눌러야 되는
0: 네네.
1: 게 그래서 나 아닌 내 모습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야 맞아요. 된다는 거에 대한 맞아요. 부담감들.
0: 네네.
1: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애티튜드는 좀 갖춰야 되겠죠.
0: 네네.
1: 너무 또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겠지만
0: 네네.
1: 우리 슬 기자님도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적잖이
0: 네,
1: 본인의
0: 적잖이.
1: 모습을 많이 감추고 네네네. 살았던 게 아닌가. 우리 네네. 또 우리 형제님도 사실 MK로 산다라는 거는
2: 네.
1: 여러 가지 면에서.
0: 근데 여기는 네.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원체 그냥 학교 다닐 때도 반골이었고요.
1: 아,
0: 그냥 여기는 자유했는데 한국당에선 조금 더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네네. 뭔가.
2: 저는 사실 사고하고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상대방의 원래 눈치를 또 보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뭔가 불편해하거나 하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선을 넘어가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조금 많이 좀 주눅이 든 것도 사실이긴 해요 사실. 네.
1: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나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래서 결국엔 진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진리가 자유롭기를 원하는
0: 네.
1: 그 우리 플랜팅 워십
0: 네.
1: 단순한 팀이다 보고 또 가족 팀이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0: 너무 많죠.
2: 네.
1: 서로 안에 있는 네. 모순도 볼 거고.
0: 너무 네. 많습니다.
2: 네. 일단 싸우면은 그날은 끝이고요. 모든 일정이 끝이라고.
0: 나는 작업을 못합니다.
2: 네네. 그래서 저희 뭐 장점이자 단점이자 장점은 저희는 의무적인 건 없고요.
1: 그렇죠.
2: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없지만 단점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만약에 싸우면 이제 근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사이가 굉장히 약간 퀀텀 점프를 해가지고
1: 네, 괜찮아요.
2: 네, 네, 요즘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네. 밖으로 가도 되겠다. 네. 왜냐하면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충돌을 하게 되면
0: 그러면 아주 민폐도 이런
2: 그렇죠. 없겠지. 그럴 수 없지만
0: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횟수로 10년이거든요. 근데 연애 포함하면 12년 넘었는데. 이제 10년 되니까 이제 좀 그런 시기가 왔어요. 저희 사실 저희 집 쌈딱인데 저희 둘 다. 근데 쌈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저희 뭔가

0: 자부하는 거 하나는 왜 싸우냐 하면 사실 저희는 서로를 단도리 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우리를 단도리 하기 전에 저희가 굉장히 너무 빤딱빤딱한 거울이거든요. 서로의. 그래서 남편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그러면 바로 제가 나가는 거고요. 저도 완전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생각이나 조금 하면 마음 편 바로. 그래서 저희가 너무 반딱반딱한 거울이에요. 그게 저희의 이제 싸움이죠. 서로를 보듬어주는 것보다도 뭔가 밖에 나가서 그렇지 않도록. 근데 이제 10년 되니까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다 해가지고.
1: 보니까 아까 아이도 이제 거의 다 키워서.
0: 다 키웠어요, 이제.
1: 다 키웠죠?
2: 세 살인데 다 키웠다.
0: 다 키웠어, 이제. 아, 말 잘하면 되지. 다 키웠어, 이제. 내보내도 됩니다. 불러주세요.
1: 이분들이 이렇게 뭐 오늘 또 데뷔라고도 하고.
0: 아, 데뷔는 원래.
1: 또 뭐 만나니까 막 거의 반응분 상태로 이분들이. 예, 네, 그런 거 보니까.
0: 아, 들켰어요, 선생님.
1: 네, 욕망이 느껴져서.
0: 네, 맞습니다. 지금 반응분 네, 상태.
1: 욕망의 플랜팅 월시.
0: 지금, 네. 지금
1: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0: 자제 누가 안 시켜도 듣고
1: 노래 한 곡 듣고서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
0: 아, 이거 굉장히 네. 잠깐 캄해줘야 되는 곡. 네. 할렐루야라는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곡은 제가 이제 그, 거기 어디지? 아, 이거 단어를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약간
1: 뭐
0: 그 당한 그 여성이 네. 단어를 어떻게까지
1: 뭔가를
0: 네, 한 여성이 이제 그 돌맞은 그 여성을 예수님께서
1: 가늠한 여인
0: 네 가늠한 아. 여인 그런 아름다운 단어가 있었네요 네. 선생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고서 거기 그 장면을 읽다가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상상의 나래를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쓴 곡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그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표정과 이 자매가 나를 구원하러 온 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감격이 환희에 찬 감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격이 약간 이 곡을 이제 들어보셔야겠지만 감격이 좀 다른 감격? 환희가 아니라 이제 나를 누군가가 살려주러 왔구나.
1: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여인의 네. 뭐 외침이라고 네. 들으면 어떨까?
0: 그런 간절한 그런 걸 담은 그런 찬양입니다.
1: 네. 네. 플랜팅 월십이 부른 카만 노래. 네.
0: 캄과 열정.
1: 네. 할렐루야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예, 플렌티 월십이 부른 할렐루야 들으셨습니다. 보면은 뭐 두 분이 다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영상도 본인들이 찍나요?
1: 아닌가? 아, 영상은 이제 저희가 주님이 또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0: 어, 그래요?
1: 사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른 세션들하고 계속 찍었을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근데 막

0: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저는 너무 순수하게 비싼지 몰랐어요.
1: 그렇죠. 요즘 영상이
0: 와,
1: 뭐.
0: 근데 이제 영상을 한 컷으로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도 요즘에 네. 그러니까 사람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을 다 담아야 되고 세션들의. 세션들도 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았습니다. 자꾸 죄송해요.
1: 돈 얘기.
0: 아니, 제가 중요하죠. 순수하게 네. 순수하게 네. 그냥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앨범으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1: 품이
0: 든다는 네. 거를 제가 이제 몰랐죠. 모르다가 이제 깨달아하면서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많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포기를 한 시간이 좀 길었어요. 제가 조금 아 이건 쉽지 않겠다. 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우리 벌이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어떤 주님이 보내주셨죠. 주님이 이제 그냥 영상을 그냥 전공을 하는 영상 지금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아닌데 그냥 누군가를 찍고 싶다. 자기 그냥 왜 보통 영상하는 친구들은 보니까 쉬는 날에 많은 걸 담으러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1: 그쵸? 예.
0: 그래서 그 담으러 다니고 싶은데 누가 없어라고 누군가한테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의 지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소개를 해준 거죠.
1: 피사체가 그래도 좋은
0: 네. 그래서 근데 크리스찬도 아닌데 저랑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이제 며칠 전에 찍고 왔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제가 이 곡을 보는 시야 어떤 곡을 어떻게 담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친구가 바라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만 사니까 크리스찬 문화 속에 사니까 이 정도의 생각인데 그 친구 좀 다르게 이제 시야를 보면서 찍어주고 있거든요.
1: 객관적으로 또 볼 수 있게.
0: 네. 그리고 저 되게 재밌는 건 제 곡을 이제 번역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걸 또 영어를 잘하는 친구여서 감사하게도 검수를 하면서
1: 가사를 또 영어로.
0: 네. 근데 재밌는 건 예술 안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 거의 한 6개월 넘었나?
1: 귀인을 만나신 거예요.
0: 귀인을 제가 맨날 천사 이렇게 부르는데.
2: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재밌는 게 그 친구가 예술을 안 믿는데 저희의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0: 너무 좋아.
2: 오히려 더 이렇게 느껴요. 근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의 단순히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만 찬양 요것만 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큰 틀 안에서 찬양을 예술적으로 그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바깥에서도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더러 만나는데 아,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복음의 전달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네,
2: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음악을 벌써 몇 편째 찍어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저희도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누구보다도 그게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데 본능적으로 강박적으로 그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이
0: 너무 감사해요.
2: 네, 그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계속 그 친구와 함께 일단 1차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친구에게 먼저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 1차 네, 관문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1: 저도 제 경험에 예전에 제 4집 앨범을 세큘러 씬에서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가사나 이런 게만 빼면 이거 그냥 일반 음악으로 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이걸 하냐 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이분들이 음악으로 느끼더라고요. 그 음악의 진정성에 대해서
0: 네.
1: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기도
0: 네.
1: 하고
0: 맞아요.
1: 그리고 그중에 이제 엔지니어 하셨던 분은 자기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놀래했어요. 그랬더니
0: 맞아.
1: 왜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명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맞아, 맞아.
1: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0: 네.
1: 오히려 더 갇혀 있어요.
0: 맞아요. 네, 갇혀 네. 있어요.
1: 시각들이.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안 믿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0: 네.
1: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0: 네.
1: 굳이 우리가 막 전도라고 하는 물론 중요하지만
0: 네.
1: 복음을 전하는
0: 네.
1: 게 막 우리는 강박을 가지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0: 네.
1: 사형리 같은 걸 들이밀어야
0: 네.
1: 되고 근데 또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다는
0: 네.
1: 생각을 저도 했던 기억이
0: 네.
1: 나는데 아주
0: 네.
1: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0: 네.
1: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이.
0: 네. 항상 근데 연서가 고마워. 항상
1: 연석?
0: 어, 연석이에요. 조연석.
1: 조연석.
0: 네. 예. 근데 진짜 너무 더 감사한 거는 찍기 전에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사를 먼저 보내주고 음악을 혼자 들으면서 저한테 항상 어떻게 쓰게 됐는지 어떤 의미인지
2: 아.
0: 물어봐요. 그러면 걔는 예수를 모르고 그냥 제 그냥
1: 메시지를 듣는
0: 그냥
1: 거예요.
2: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0: 거예요.
2: 네.
0: 그리고 저의 고뇌도 듣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단어 요즘 최근에 저한테 했던 질문은 왜 하나님한테 신뢰라는 단어를 쓰는지 자기가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냐. 신이란 존재는
1: 네.
0: 그냥 우리가
1: 절대 신인데.
0: 일방적인 거 아니냐. 신뢰라는 건 사람과 사람과에
1: 그치.
0: 쓰는 거지. 왜 그렇게
1: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구나.
0: 그래서 제가 팡 맞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최근에 쓴 곡이 이제 나는 줄을 실내였거든요. 어. 왜

0: 나 신뢰를 썼냐. 그러니까 이 신과 내가 서로 교류하는 존재라는 걸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모르니까. 근데 그걸 설명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근데 이제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또 담아줘요. 그 신뢰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편집을 또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계속 이게 깨어져서 되게 좋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맞아요. 개념을
0: 맞아요.
1: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플랜팅 월십. 왜 그냥 플랜팅이라고 해도 되는데.
0: 그렇죠.
1: 예, 왜 월십이라는 노렸나요? 월십팀이 농담이고.
0: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CCM 가수가 될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가진 복음 안에서 저는 제가 뭔가 혼자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저는 조금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뭔가 기쁘다는 표현보다 제가 지향하는 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혼자만 오롯이 노래하는 것보다는
0: 제가 노래해서
1: 사람들이 듣게끔 하는
0: 듣는 그냥 이런 일방적인 관계보다
1: 같이 하는
0: 네, 거예요. 저는 결국은 월십이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부도 제가 김슬기라는 앨범으로 안 내고 우리 같이 왜냐하면 저희 둘이 계속 같이 자기 전에도 이제 듣고 아이들한테도 들려주고 자장가로 저희 둘이 계속 이미 월십을 하고 있고 월십을 우리 둘이 하고 함께 하고 계속 저희는 거기가 계속 지향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만약에 활동을 한다고 굳이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조금 더 집회의 목적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이게 집회 개념으로 하고 싶지 어떤
1: 콘서트보다는
0: 그러니까 그 초청 예배보다는 집회 개념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네 그게 좀 더 저희가 지향하는 바에 맞는 것 같아요. 네
1: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0: 네
1: 저도 음악을 많이 이제 제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 음악을 지향하진 않았어요.
0: 네
1: 알다시피.
0: 근데 예배 음악인데요.
1: 근데 예배 음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방향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난해하게 만들까.
0: 그래서 그렇게 코드가 어렵군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렵습니다, 아주.
1: 뭐, 의도했든 안 했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만드는 노래는 결국에는, 물론 내 안에 이제 자아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결국엔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하나의 또 예배가 되게끔 해야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아마 이미 그걸 겪으신 것 같아요. 네. 하시면서
0: 맞아요.
1: 자 이제 뭐 좀 마무리를 점점 져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0: 너무 짧아요.
1: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또
0: 다음 기회도
1: 예 앨범 또 만들면 네네. 또 나와주시면 좋겠고
0: 네.
1: 뭐 오늘 방송 듣는 분들께 플랜팅 월십 찬양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 아니면 뭐 기도 제목 뭐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예, 좀 계획 이런 거
0: 계획.
2: 저희가 사실 네, 계획을 할 게 저희는 하루하루
0: 인도하신다.
2: 예, 예, 왜냐면은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방향이 가는 거지. 저희가 막 의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한 곡씩 내고 있고
1: 네.
2: 네. 근데 지금 오늘도 저희에게 굉장히 특별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과 저희가 만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안에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네, 그 은혜를 저희가 계속 저는 함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네.
2: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데 더 많은 네, 그러니까 다 엄청나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정말 오늘 지자 선생님 만나서 저희는
0: 너무
2: 좋고
1: 네. 네, 저희도 네, 좋아요.
2: 네 라디오라서 저희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 저희 선생님만 보이는데 네, 네 저희는 오면서 그래서 선생님과 대화 할 것이 즐거운 기대로 왔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은 되게 재밌겠다. 네 그리고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네라고 생각합니다.
0: 저는 청취자 그러면 이제 하셨으니까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어요. 마지막 곡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랬는데 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그 포인트를 계속 살면서 계속 무거운 것 같은데 물론 예수께 내려놓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다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그런 존재고 그래서 예수가

0: 왔다로 계속 초점을 예수께 맞추는 것이 예수께 짐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복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무거운 짐진 자여 예수께 오라가 이제 그게 첫 가사인데 예수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에 집중하거나 나의 초점, 내 상황, 내 무거운 짐 말고 초점을 예수께 계속 맞추면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0: 행복합시다. 네.
1: 요즘도 워낙 분위기가 사회적 네. 분위기도 좀 무겁기도 하고 하는데 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행복했으면,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플랜팅 월십 오셔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네. 자리를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에서도 기회가 되면 모셔서 네. 이래저래 또
0: 네. 너무 감사하죠.
1: 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경건서적 용서의 저자 코리 텐 분 여사에게 한 성도가 용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회개도 주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러자 코리 텐 분 여사는 인자한 미소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주님은 아마 언제 그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안심한 성도에게 여사는 이어서 한 가지 조언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란 낚싯대로 마음속 죄를 건져 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죄에 다시 매이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잠시나마 우리는 다시 죄에 매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솔직히 인정하고요.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에르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아이자야 61의 은혜 아래 있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결국 용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용서의 능력이 늘 함께하길 저도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다 말하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저의 모습을 저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들은 사해지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서받은 우리가 그 용서받은 사랑으로 또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용서를 말하지만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밝은 빛이 임하도록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도 풀어주시길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으로 넘쳐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서 기도가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내 삶을 깨뜨려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아,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이렇게 굳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죄를 절대로 다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죄책감이란 낚싯대로 마음속 죄를 건져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죄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같은 죄에 다시 매이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저자 코리 텐붐 여사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존 파이퍼는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성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기쁨으로 누릴 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로 만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날마다 만족하는 삶,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이미셸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도현의 나이 갈길 다가도록 띄워드리고요. 예서 어퍼룸의 김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리춘지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참 아름다워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일디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재승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커크 프랭클린의 Lean on M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지요. 요즘에 아침 저녁에 또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부쩍 파랗고 또 높아졌지요. 계절은 참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원한 날이 올까,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갈까 싶었는데 벌써 겨울이 빨리 오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하게 되고요.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감격.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변화를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참 아름다워라 전해드렸어요. 주님의 세계는 이 세상에 속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가 오늘도 맞이하게 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감격하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았으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감격하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루를 맞이하게 될 때 또 1분 1초 보내는 이 모든 순간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삼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복음을 전하고요. 외부의 정보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152 성도님께서 어제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었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이어지는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에 이렇게 새벽 시간에는 북녘의 영혼들을 품고 하는 아주

귀한 방송이군요. 이 방송을 듣는 남북한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이 새벽 시간 한밤중에 저 북녘당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듣고 싶어서 또 외부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루를 늦게 마무리하시거나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지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신앙 간증 그리고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0: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은 약 3만 4천 명을 넘어서 3만 5천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잠깐 주춤했던 대한민국 입국 탈북민이 이제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한국교회의 도움을 얻고 또 탈북 과정에서 탈출 과정에서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잠시 방학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그리고 북녘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되겠지요.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곁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철야예배 때 간증을 함께한 탈북민 청년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북한 군인으로 살다가 DMZ를 건너온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북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네요. 북향민 신앙가정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12년 동안에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처럼 뭐 하나님을 열심히 이제 하다가도 탕자처럼 이제 멀리 떠나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느꼈던 게 신기하게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별의별 걸로 다 채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탈북민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다 느끼는 거예요.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다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탁 정착을 하다 보면은 일단 외로워요.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가는 데가 뭐 클럽 같은데 자본주의 사회에 왔으면 그런 데 한번 가봐야 된다 해서 클럽에 엄청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막 놉니다. 어느 날 이제 오는데 그 공허한 마음에 저는 채우러 갔는데 이 마음이 더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락으로 채울 수 없구나. 뭔가 이 노름으로 채울 수 없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말씀을 딱 들으면 신기하게 이제 딱 교회 그때마다 가면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돌아온 탕자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너무 은혜가 돼요. 어떻게 알고 이제 또 이걸 하셨지 하면서 이제 또 막 은혜를 막 받습니다. 그 친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저한테는 되게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줘서 전도했어요. 근데 딱 그러더라고요. 하늘아, 요 하나만 명심해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발, 하나님 속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이렇게 거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올인해라. 세상에 가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든지 하나님한테 올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딱 하는데 그게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학교를 자퇴하고 나갔는데 그러고 이제 좀 기나긴 방황이 시작됐죠. 뭐 대입 준비를 되게 오래 했어요. 제가 기자가 되고 싶어서 가게 된 게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세상에 사는 게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처럼 저처럼 온 탈북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혼자 온 친구들이 되게 많이 방황을 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뭘까라고 이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그만뒀지만. 근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제 주변에는 DMZ를 넘어온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책을 뚫고 오다 보니까 바닷가로 헤엄쳐서 온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DMZ로 뭐 걸어온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주변에 두고 챙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보통 교회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 같은 애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에서 아니 너 같은 애가 뭐 이랬더니 날라리처럼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애들한테 전도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얘들한테 삶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겠구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딱 그분은 물론 설교도 많이 하세요. 저희한테 이제 애들 불러놓으면은 막 설교를 막 1시간, 2시간씩 막 하셔가지고 우리가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던 목사님이시긴 한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못 믿겠는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저게 뭘까? 근데 그분은 삶으로 살아내시더라고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헌신적이시고 솔선수범하고, 저처럼 이제 새벽기도 안 나가고 이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두고 보겠다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냥 야 교회 가자 뭐 하나님 믿어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이 친구들이 하나둘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기도 맡기고 싶은 부분인데, 제 양아버지가 계세요. 참 좋은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근데 딱 하나만 빼면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신을 믿는데요. 왜요? 어떻게요? 했더니, 야, 니처럼 이렇게 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신기하지 않냐? 이건 신의 영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믿을 건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해서 저는 이제 이름을 적어놓고 이제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그렇게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그런 탈북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서 아, 저 친구는 너무 완고해가지고 안 믿을 것 같다 이랬는데도 진짜 결국에는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세요. 예,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저렇게 완전히 성 같은 그 성벽은 이제 안에서 다 열어줘야 이제 탁 쉽게 열리는데, 저걸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게 열리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탈북민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통일이 됐을 때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사역자들로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또 많이 느끼는 건데 주변에 이단들이 정말 많습니다. 탈북민들한테 정말 많이 접근을 해요. 대학교 4년 내내 느낀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졸업하고 이제 일하면서도 느낀 건데, 주변에 이단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통일이 됐을 때,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북한 주민들의 영혼을 젖먹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통일이 됐을 때 2,500만의 영혼을 이상한 데 이제 팔아넘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요즘 정말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그게 있는데, 아, 이것도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거죠. 제가 그 탈북을 할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쉽게 이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제 가슴 속에 뭔가 무언의 확신이 팍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알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아, 막연하게 우리 부모님들 다 무사할 거야, 괜찮으실 거야, 뭐, 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2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PC방에서 알바를 딱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브로커를 한명 보내봤습니다. 브로커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가 보냈을 때 북한 보위부가 보낸 줄 알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14살 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점쟁이가 저 아들이 나중에 멀리 가서 살 팔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혹시 외교관이 되려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랬더니 아, 너 이름을 하나 가명을 지으면 어떻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명이요? 했더니 칠복이라는 가명을 하나 짓고 싶대요. 근데 그게 증조 할머니가 저한테 지어준 이름이래요. 칠복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고 싶다고 해서 그래요, 뭐 그러죠. 근데 굳이 그렇게 지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네가 외교관이 됐을 때 해외에 나갔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 이름을 말하면 어머니가 이제 누구나 다알수 있지 않겠냐. 근데 우리만의 이제 암호 같은 걸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사람을 보냈는데 칠복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그건 너랑 나랑만 아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로커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가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칠복이가 보내서 왔습니다. 칠복이라는 그 이름이 기억나시는지 물어봐라고 이렇게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브로커가 가서 이제 문을 딱 두드리니까 아들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아들 죽었다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할 뻔했던 거죠. 근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 칠복이라고 기억납니까? 칠복이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안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어머니가 버선발로 달려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문 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브로커한테서 이제 알바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가 무사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사실 잘안 믿겨지더라고요. 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오열을 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외쳤던 주님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군요. 제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군요. 정말 여러분 머리카락 한 올이 안 다쳤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무사하십니까? 이랬더니 어머니가

0: 이제 하늘아 아버지 응?
1: 가만히 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막 천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뭐그 말을 그렇게 하냐 했더니 잘 있다 너무 건강하게 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있는 말들이 여러분 그 시절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이제 사자들이 머리카락 한 올이 안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수도 없이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셨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적어놓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어디 가면은 주님께서 하신 그걸 이제 막 대놓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여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근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제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과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막 코로나 터지고 막 그랬었죠. 그때 제가 유튜브를 막 하게 됩니다. 근데 편집 기술을 그때 막 배우게 되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니까 뭐라도 이제 배우자. 기술 하나 배워놓자. 뭐 이런 마인드로 배웠습니다. 근데 배우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배우고 유튜브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구독자들이 막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나처럼 이렇게 재능이 없는 사람도 사람들이 그래도 재밌다고 봐주네?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게 주신 게 그게 하나의 또 달란트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배워지고 그냥 쓰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중심만 이제 바로 서니까 주님께서 그걸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곧 거의 한 10만을 앞두고 있어요. 영화 쪽으로 계속해서 일이 연결이 돼요. 그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기획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이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단편 영화 두병사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북한에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왜냐면 120만의 정하늘이 어젯날의 정하늘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들여보냈는데 영화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빈부격차와 노동자 농민의 그 계급 사이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걸로 이제 보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북한 주민들이 보고 이런 피드백을 보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말하는 대사 한마디는 정말 공감을 한다. 근데 그게 뭐였냐? 딱 제가 말하려고 했던 그 핵심을 6명이 피드백을 보냈는데 한 명이 그래도 알아봤더라고요.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핵심이었는데 그걸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이제 창작자로서의 그 어떤 피드백을 받은 느낌이어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좋은 미디어들이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좋은 미디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복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거기에 복음적인 메시지가 이제 좀더 얹어지면 그러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국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식당에 가고 그리고 어딘가에 가도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남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을 이제 꽃제비 출신들도 많이 불러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막 성령 충만했다가도 또 하나님한테 대들게 돼요. 하나님 진짜 이게 있습니까? 북한에는 왜안 계십니까? 자꾸 이러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이지 너무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식사 기도하기 전에 저를 한 번만 딱 떠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2,500만 주민들한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기도고요. 이단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예, 통일의 그날,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3만 5천 명,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몇십만 명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하늘 형제.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라는 거 여러분도 발견하셨지요? 우리 곁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길을 또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 응원해 주시고요. 또 곁에 있으시다면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민의 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같이 올렸으면 좋겠네요.

간추린 소식. 남북 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가 지난 10일 홍해 요충지인 모카항과 하니시 제도를 잇따라 장악하면서 세계 주요 해상 물류 통로인 바브엘만 대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몰도바와 루마니아 등 유럽 영공에 잇따라 출몰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용기도 몰도바에서 이륙 당시 드론 침범 경보로 한동안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내에 미군 유해 발굴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돼지고기 가격이 1kg에 북한 돈으로 16만 원에 육박하며 2018년에 약 12배로 올라 일반 주민들이 돼지고기를 맛보기조차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등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한 뒤에도 6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약 350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2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안전성 연구에 참여해온 연구자들이 AI가 인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AI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가 지난해보다 한 달여 일찍 발령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늘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이 홍해 남쪽 출구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으로 향하는 요충지를 잇따라 장악하면서 글로벌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후티는 지난달 휴전 종료를 선언한 뒤 한 달 만에 홍해 거점 항구 도시인 모카와 전략 요충지인 하니시 제도를 장악했는데요. 예멘 정부군과 사우디아라비아 동맹군은 해협을 굽어보는 두바부와 페림섬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후티의 공세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해협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더라도 모카항과 드론 미사일 전력만으로 선박 통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바브엘만 대부 해협은 홍해와 아라비아 해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 통로로 이곳의 통항이 차질을 빚을 경우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선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까지 겹치면서 중동의 주요 해상 물류 통로 두 곳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지난 10일 브렌트유 가격은 3.5% 급등해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두 해협을 피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할 경우 운항기간이 10일 이상 늘어나고 운임과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주변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 잇따라 출몰하면서 유럽의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용기가 몰도바 수도 키니노우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당시 러시아산 샤헤드형 드론에 영공 침범 경보가 발령돼 몰도바 영공이 폐쇄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용기가 드론과 충돌할 뻔했다고 밝혔지만 드론이 실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몰도바에서는 앞서 지난 7일에도 영공을 침범한 드론 한 대가 들판에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러시아 드론은 몰도바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영공에도 잇따라 출몰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난달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서 우크라이나 화물기 근처에 나타난 폭발물 탑재 드론을 러시아의 공작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9일 국경에서 약 3,000km 떨어진 러시아 북극권의 핵심 가스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고, 러시아도 키이우와 오데사 등에 드론 공격을 가하며 장거리 드론을 이용한 양측의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피레게스 선임 작전 담당관은 지난 10일 하와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에 갈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아왔으며 현재 대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북한 투입 여부는 더 높은 차원의 결정과 향후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DPAA 측은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과거와 달라진 하나의 징후로 평가했습니다. DPAA는 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지난 2018년 북한으로부터 55개 상자에 담긴 약 250명의 유해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약 110명의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이 가운데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장병의 것으로 판단된 약 90명의 유해는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DPAA 측은 장진호와 청천강, 운산 등 미군 실종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직접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1kg에 북한 돈으로 16만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데일리 NK가 지난달 30일 평양과 신의주, 해산의 시장 물가를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1kg 가격은 15만 8천원에서 15만 9천원대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평양의 연평균 가격이 약 13,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2배로 오른 수준인데요.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2019년 북한에서 확산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꼽힙니다. 당시 돼지가 대량 폐사하고 번식에 필요한 돼지까지 줄면서 사육 기반이 크게 약화됐고 이후에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전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돼지를 길러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현재는 농촌에서도 가정집에 돼지 사육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주민 식량으로 사용되는 옥수수조차 부족해 돼지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점도 사육 규모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는데요. 현재 돼지고기 1kg 가격이면 쌀약 3.5kg이나 옥수수 약 9kg 등을 살수 있어 일반 주민들은 명절이나 생일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닭이나 오리고기, 콩으로 만든 인조고기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등 임시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해온 실직 후 60일간의 체류 유예 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 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특정 취업비자 소지자가 고용 계약이 끝난 뒤에도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이 두 달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해당 비자 소지자는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대상에는 H-1B뿐 아니라 국제무역 종사자를 위한 E-1 비자와 국제기업 임원과 관리자를 위한 L-1 비자, 과학과

e스포츠 예술 분야 전문 인력의 5원 비자와 TN 전문직 비자 등도 포함됩니다. 2017년에 도입된 현행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실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집을 처분하고 자녀의 학교 문제를 처리하는 등 미국 생활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유예 기간이 사라지면 기업 인사 부서가 외국인 직원의 해고나 퇴직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에도 잠재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약 350억 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49억 7,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6% 증가했는데요.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82.6% 늘었습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역시 반도체로 반도체 수출액은 164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70.1% 급증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3.2%에서 올해는 47.1%로 높아졌는데요. 반도체뿐 아니라 석유 제품과 선박, 승용차, 철강 제품의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03%, 미국은 137.5%, 대만은 176% 증가했는데요.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늘면서 이 기간 무역 수지는 103억 6,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안전성 연구에 참여해온 연구자들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협성을 잇따라 경고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규제 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AI 기업 엔스로픽의 AI 안전 담당 연구자 에번 휴빙건은 최근 AI가 10년 안에 인류 전체를 위협할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10% 이상으로 본다고 밝혔고 다른 연구자들도 초지능 AI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오픈AI가 개발한 AI 에이전트들이 올해 초 개발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 서로 메모를 남기며 정보를 주고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도 AI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AI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인간에 넘어서는 초지능 AI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늘면서 두 감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는 이른바 트윈 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0시를 기해 2026-2027 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시점입니다. 일반 감기는 콧물과 재채기, 미열 등이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코로나19는 독감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미각이나 후각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감 검사는 증상이 시작된 뒤 4-5일 안에 받는 것이 좋고 항바이러스제는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안에 투여할 때 치료 효과가 가장 큽니다. 특히 소아와 고령자, 기저질환자는 독감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절기 독감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다음 달 중순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의 하늘에 가끔씩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16도, 수원 15도, 영월 1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27도, 영월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도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홍성과 보령, 군산, 목포, 여수, 완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여수 19도, 보령 16도, 정읍 1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여수 28도, 정읍 27도, 보령 26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포항과 울진은 날씨가 흐리겠고요. 경상남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부산 21도, 울산 19도, 대구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부산 28도, 울산 26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의 오전 하늘은 지역에 따라 날씨가 다르겠는데요. 먼저 제주의 하늘은 맑고 서귀포는 구름 많겠습니다. 이어도는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 지역이 차차 맑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가 24도, 제주와 서귀포 21도,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28도, 제주 27도, 이어도 25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진남포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진남포와 사리원 13도, 신의주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와 신의주 사리원 모두 24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와 양강도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북청과 풍산, 원산, 고성, 청진, 성진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진과 운기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원산 16도, 운기 14도, 해산 4도, 낮 최고기온은 원산 22도, 운기 20도, 해산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15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날씨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독감이나 코로나19도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증상이 있으시면 빨리 병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염려되는 것은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런 질병이 있을 때 빠른 처치를 할 수가 없어서 걱정이실 텐데,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또 복음으로 또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없앨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918 성도님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복음 통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남북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축복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짧은 문자 가운데 응원의 이 따스함이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응원의 메시지와 한줄 기도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북녘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네요.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는 탈북이나 삶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윤회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적인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이 사랑에 속는 것은 그 강렬한 감정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짧고 단순하고 순간적인 감정과도 같지요. 그리고 사랑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 사랑의 약속과 의지 때문이라고 하죠. 사람들 간의 사랑은 불완전하다고도 이야기하죠.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싫다고 하면 언제든 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무궁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영원무궁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크고 무궁한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화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 문을 열어볼까요?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이어진 연주 찬송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조금 전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한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들의 찬송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사랑 가운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북대서양에 횡단하던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을 때에 1514명이 죽고 710명이 구조되었다고 하죠. 그 사고는 동명의 영화로도 유명해졌지만은 여자와 아이 먼저 구조한다는 전통으로 철저하게 지켜진 사고로 유명해집니다. 나는 죽어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야 된다고 하는 전통. 당시 생존자인 부선장은 배에 타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존 제이콥 에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타이타닉 수준의 여객선을 열대 정도 가질 수 있는 대부호였습니다. 그를 알아본 승무원이 구조선 자리를 만들어 주었지만은 그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내만 태우고 자기는 그 찬물에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에 최후에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최후까지 붙잡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후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가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나의 참 친구인가? Who is my true friend?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명한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한다.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데이비드 브래너라고 하는 사람은 인디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머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힘든 일을 했던 탓에 몸이 이겨내지 못하고 27살이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브래너. 그가 죽기 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생도 주님과 함께 하려면 천국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주님이 없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

0: 그러면은 나의 어떤 고생도 즐거움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일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끼게는 바로 일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랑하고 희생하고 겸손히 섬기며 생명을 걸고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내 진짜 친구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조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우리 집사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벌써 세 번째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그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읊조리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갔던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0: 네.
1: 중국에서 그때 다니셨던 교회 통해서 남한행에 오르신 건가요?
0: 신앙생활을 그 중국 그 조선족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1: 네.
0: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는, 예, 우리 그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행을 제가 했어요.
1: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0: 네, 그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연결해 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왔어요.
1: 교회 통해서 알게
0: 예, 교회,
1: 된
0: 예, 교회 통해서.
1: 분을 통해서.
0: 네, 네.
1: 근데 그곳에서 또 중국에서 외지 오지에 사시는,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 네.
1: 네. 언어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어가 어느 정도 가져가셨지만 언어 자체에 너무 장벽을 느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0: 네.
1: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처음 받으셨을 때, 조선족 분에게 받으셨을 때 사실 안 읽을 수도 있어요.
0: 네네.
1: 근데 3개월 공안이 딱 성경책을 가져가기 직전에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일독을 하시고,
0: 네,
1: 순종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들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게 한국행을 택하시고 중국에서 떠나신 다음에 제3국을 통해서 오신 거죠?
0: 네.
1: 어디 통해서 오셨어요?
0: 제가 그 라오스 제일 처음에 언제 그 라오스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했어요.
1: 얼마나 계셨어요, 라오스에서?
0: 라오스에서 한 달밖에 머물렀어요.
1: 한 달? 다른 분에 비하면
0: 다른 그래도 분들은 다 석 달 있었는데, 네, 저는 한 달밖에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하나님 또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중국, 이 한국으로 올 때 저희 아들 혼자 있었거든요. 중국에
1: 네,
0: 남겨두고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그때 저는 저 한국에 이렇게 올 때 뭐 예전에서 공부 한 뭐 석 달 하고 또 뭐 어디 뭐 대사관에서 얼마 있고 그런 거 모르고 저는 왔어요.
1: 네.
0: 한국행으로. 그런 거죠. 뭐 라오스나 태국까지 오면은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 네.
0: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게 도착해가지고 이게 석 달 있어야 된다, 또 뭐 대사관이 몇 달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한국 간다, 이 말이 제가 너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저거 이 예수원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1: 네.
0: 한 달만에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아들이 지금 거기서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랬는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 한

0: 달만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 달 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딱 한 달만 하나님도 역사하시는데 한 달만에 지금 그때 그 경찰이들이 닥쳐가지고 거기 라오스 경찰들이 닥쳐가지고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 대사관을 들어가게 됐어.
1: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의 신음소리까지
0: 맞아요. 맞아요.
1: 저희의 기도 그 한자 한자를 다 귀 기울이시고 저희보다 저희를 더
0: 잘 아시는 분이시에요. 맞아요. 네.
1: 네. 근데 그렇게 한 달 만에 이곳에 오셔서 또 국정원에서 그리고 하나원에서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0: 네.
1: 그러면 나오신 지 두 달 정도 되셨는데 아드님과는 어떻게 연락이 닿으셨어요?
0: 네. 우리 아들하고는 연락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아들 수술하고 있어요. 갑자기 네. 어제 그저께 전화 왔는데 엄마 그 큰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항문 낭종, 항문 낭종으로 진단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멀리 있고 하니까 저는 뭐 할 수가 뭐 한 것이 없어요. 기도받기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그 할비하고 병원에 한번 가라. 그 당대 병원에 가가지고
1: 네.
0: 한번 보고 주고 수술하라 했는데 그 할배 이 집 집안도 아마 그 돈 때문에 그런지 아 수술 안 하고 군항 찍고 약만 타가지고 온 거예요. 그 군 병원에서 그 검사할 때는 그거 이거 야 수술 안 하면은 그 자기 꿍농을 못 한다고 수술해야 네. 된다고 이렇게 진단 받고 왔는데 작은 병원 가니까 그래서 약 바르고 한번 지켜보자 이래가지고 군항 찍어 그 제가 할배가 데리고 왔는데 또 심해가지고 아침에 다 또 병원에 또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무조건 지금 데리고 가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서 무조건 수술 지금 시키라. 내가 그리고 돈 안 되면 돈이 모자라면 이것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재정이 모자라면 내가 지금 보내주겠으니까 어떻게 네. 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저거 할배 갔어요. 가가지고 오후에 지금 수술 시간 지금 잡았다 꼴더라고요. 네, 그래. 하나님. 오면서도 자야 오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도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1: 아멘.
0: 기도 많이 기도하고 지금 왔어요.
1: 우리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의료진의 손 가운데 그리고 또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앞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참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근데 또 고향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지 2개월 차에 우리 집사님께서 또 특별히 북한을 두고도 아니면은 가족분들을 두고도 하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지 싶어요.
0: 제가 매일 정말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독재 정권 하늘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북한 땅에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네. 우리 구로톡의 성도들과 또 그 지역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범 성소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엄청 많아요. 항상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면 너무 정말 눈물 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나라 하나님 저 불쌍히 해주시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 동상 우상 숭배지 않을 것에 다 그 동상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해줘서 아멘.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1: 아멘.
0: 네.
1: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그때 완전한 방법으로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50일이 조금 넘었고 100일이 채 되지 않았어요.
0: 네.
1: 이곳에서의 그 여정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또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직접 그리고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10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온유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소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여 고아와 억눌린 자를 정의로 도우시며 땅에서 난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미 이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이 세대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저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2: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성경 말씀이 됐으면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광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3: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이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네.
3: 유일하게 흘러들어오는 외부의 소리, 소식이었기 때문에.
4: 고난의 행군 시기 태어난 북한의 한 어린 아이에게 그리고 그 형제의 가족들에게 희망이었던 극동방송. 그 주일용 형제가 기억하는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북한에서 함께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의 목소리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 청진에서 극동방송을 2008년 우리 탈북 직전까지 들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자란 주일용 형제.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일용 형제와 함께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북한 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극동 방송이
3: 네.
4: 지금도 북한 땅에 흘러 들어가고 있고
3: 네.
4: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3: 네네.
4: 그곳에서 방송을 태어나면서부터
3: 네.
4: 어쩌면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3: 네.
4: 방송을 들었던 우리 일용 씨에게는
3: 네.
4: 극동 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3: 네.
4: 어떻게 이 네모 칸을 채울 수 있을까요?
3: 저는 우리 가정에 또 저에게 이 극동 방송은 구원이었다 혹은 희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이었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네.
3: 유일하게 흘러들어오는 외부의 소리, 소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원이었다 혹은 희망이었다.
4: 북한에서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3: 제가 한국에서 이해한 희망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에 대한 소망함, 기대감, 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희망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제가 알았던 희망은 약간 막연한 꿈 같은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4: 그럼 일용 씨가 북한에 있을 때
3: 네.
4: 분명 어린 나이여도
3: 네.
4: 갖고 있는 소망이 희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3: 네네네.
4: 일용 씨에게 희망은 어떤 거였어요?
3: 아, 저는 아주 이 작은 정말 조촐한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이 팝에 돼지고기 국을 마음껏 먹고 싶다.
4: 네.
3: 그게 첫 번째 희망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카드 게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카드놀이를 하면서 그 트럼 포커카드에
4: 네.
3: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는 포커카드가 있었어요.
4: 오.
3: 그 카드를 하면서 이거는 엄마 차, 이거는 내 차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렇게 그냥 했던 막연한 놀이를 하면서 그때 머릿속에 이 차를 운전해보고 싶다는 그런 이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기대감,
4: 네.
3: 꿈,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살다가 이제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희망이었죠. 근데 한국에 와서 그게 현실이 된 걸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때 정말 감사했죠. 그거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 희망을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으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4: 한국에서 남한에서 지낸 세월이 더 길잖아요.

0: 네.
1: 지금 갖고 있는 희망이 있다면 어떤 모양이에요?
0: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의 희망은 외부를 향했어요. 내가 어디에 갈수 있지 않을까, 어디에 가서 이렇게 차를 몰수 있지 않을까, 뭐, 입합의 고깃국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한국에 와서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희망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머지않아 곧이 고향 땅의 소똥 냄새를 다시 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또 혹은, 그때 뛰어놀던 그 골목을 다시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의 방향이 다시금 고향으로 향하는 그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1: 그 방향성 중에 또 한자락이 오늘 지금 이 방송을 희망의 소리로 분명 북한에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담아내는 지금 이 순간의 일용 씨의 목소리잖아요. 근데 이 목소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고향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0: 있죠. 항상, 제가 지금 이 방송을 고향에 계신 우리 분들이 들으신다면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었어요. 제가 희망이 북한에 있을 때 외부를 향했다가 지금 제 희망의 방향과 시야가 고향을 향한 것처럼 북한에서 탈북하신 많은 분들이 혹은 또는 그분들에 더해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넘어서 전 세계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분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머지않았다고 조금만 견디시라고 살아만 있으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서 그 희망을 서로 합쳐보는 그때면 그분 여러분의 희망과 저의 희망이 합쳐져서 함께 세계를 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희망이 합쳐지는 날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만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북한에서 2008년까지, 북한에서 남한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외부 세계를 접한 우리 일용 씨의 이야기, 10대 초반까지 방송을 들었다고 했죠. 그렇게 지금은 그곳에서 들었던 희망의 한 자락과 이곳에서 품은 희망의 한 자락이, 그리고 북녘땅에 있는 주민분들의 희망의 한 자락이 만나서 이제는 그 희망이 전 세계로 향해 있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일룡 씨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그 걸음에 여러분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동역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보면서 오늘의 일룡 씨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샬롬,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복음의 여정 길동무 정규재 목사입니다.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님들을 우리 성령님은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충만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성화의 길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확신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돈, 명예, 권세, 지식, 건강,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분들 중에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고 힘 없고 실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박진감 있고 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뒤바뀌는 엄청난 영적 대혁명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 복음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라고 해도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신자 1,000명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포인트 혹은 3%포인트 사람들만이 교회에 찾아가겠다 말했습니다. 노숙자분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시오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겠죠. 차라리 내 환경에서부터 구원을 해달라 말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들을 통해 날마다 복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혹은 무시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유는 사탄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사탄은 승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게 하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망각하게 만듭니다. 왜 사탄은 이렇게 복음의 실체를 모르게 하죠?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영적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단수가 높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꿰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 복음의 능력을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게 만들어서 삶이 재미없고 짜증나고 힘없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영원 구원하여 천국 가는 정도로만 축소하여 주장하게 합니다. 또 복음을 윤리의 규범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내가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만들게 하죠. 또 복음의 능력을 학문의 대상으로나 사회개혁 원리나 철학으로만 생각하게 합니다. 뭐 민중신학 등등이 복음의 능력을 축소하거나 혹은 왜곡 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샤머니즘적인 도구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복만 받게 한다 이렇게 치우치게 만들고 편중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참 복음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낭비요. 참 복음을 모르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또 복음의 능력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권세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응답받아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요 우리들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복음의 능력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귀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알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0: 그들은 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며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당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려거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와 황해도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2도, 부산 21도, 포항 20도, 목포와 여수, 강릉이 19도, 서울과 대구, 광주가 18도, 춘천과 대전이 1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이 13도, 평양 12도, 신의주와 청진이 11도, 강계 7도, 해산 4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와 포항이 29도, 대구와 여수, 부산, 제주가 28도, 서울과 목포가 27도, 춘천이 26도, 개성이 2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24도, 평양과 함흥이 23도, 강계 21도, 청진 20도, 해산 1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의 하늘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대로 서해북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복음의 여정 시간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오늘의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구하며 매 순간 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말씀하심과 같이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을 기운이 가득한 아침, 사방을 둘러싼 주의 위엄과 영광을 느끼면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즐거움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시며 이것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늘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 2026년 9월 15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7장 1절에서 9장 3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실 텐데요. 오늘도 내용 중에 7장 1절에서 2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

0: 엘리사와 야숩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비아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스의 아들은 이스라이야요. 이스라이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데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하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여디하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야하시아리니 이 여디하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훔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삼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샬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은 이수옥과 야비에셀과 밀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언과 세겜과 라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 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안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시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7장 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나머지 9장 34절까지도 오늘 시간 내셔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은 7장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보면 총 이 요단 서편 쪽에 있는 여섯 지파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여기 나와 있는 7장의 이 여섯 지파는 모두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던 지파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아수르에 잡혀가면 지파의 흔적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다 이주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살던 그곳에 아수르의 다른 나라, 다른 족속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하고 또 혼혈을

끼고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이 다 흐려지죠. 나중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이 상당히 무시하고 멸시를 했죠. 그 안에서도 차별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과 피를 섞어서 거기서 나온 자녀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사실 북이스라엘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정책 자체를 이주민 정책을 그렇게 펼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들 또 이방 남자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도 원치 않게 혼혈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섯 지파 중에 원래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빠진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여기 빠졌습니다.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모두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지파였죠. 특별히 단은 저 이스라엘 제일 북쪽 끝에 있는데 거기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남북이 분열이 되면서 단 쪽에 에브라임하고 단 쪽에 무상 숭배를 하는 금송아지 제단을 설치했죠. 단은 저 북쪽의 우상 숭배의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됐었죠. 근데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이 단은 가장 우상 숭배의 상징적인 곳이었는데 사라지게 되고 또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14만 4천의 지파들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지파 중에 단지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단지파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지파들은 이제 사라지고 다시 이제 여섯 개의 지파로 여기가 이제 통일이 되는데 그 지파를 하나하나 보면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들을 소개할 때는 사실 이사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단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만 다윗의 통치 아래 이들은 다 건장한 용사들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더니 다윗 때 이르러서는 구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자, 군대 수를 말하는 건데 기준이 언제냐면 다윗의 때라고 그러죠. 다윗의 때. 그래서 다윗의 때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사갈 족속도 아주 건강하게 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베냐민 또 납달리, 납달리는 딱 한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납달리 나오고 그다음 므낫세가 나오는데 여기 므낫세 지파의 족속을 계수할 때 1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슬로부앗의 딸이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슬로부앗으로 나오죠. 이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갖기를 원했지만 딸들이 4명이에요.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서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의 딸들이 왔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예, 전부 5명입니다. 5명. 제가 아까 4명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5명이 오는데 이 딸들의 이름이. 이 딸들이 왜 왔냐면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 딸들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원칙이 세워지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려라. 다른 말로 하면 예전에는 여자들에게 차별이 심했을 때는 여자들에게는 무슨 기업이냐? 이거는 남자들만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도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오늘날로 하면 이제 여성 인권의 회복이 일어났던 일들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슬로부앗의 딸들은 이 므낫세 자손의 후손의 이름 안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 이 슬로부앗의 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이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당당한 믿음의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 중심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들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신학들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메시아의 계보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밧세바도 들어있고, 그 다음 기생나.

욕심을 갖고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달려들었다가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슬퍼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브리아가 나오죠. 브리아.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을 잃어버렸던 에브라임이 슬퍼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25절에 브리아의 아들들 가운데 레바, 레셉, 그 다음에 레셉의 아들 델리, 그의 아들 다한, 그의 아들 라단, 그의 아들 암미웃, 그의 아들 엘리사마, 그의 아들 눈,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아주 훌륭한 분들이 여러 대 만에,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으로부터 10대 후손으로 여호수아가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셀이 나오고, 베냐민이 나오고, 기브온 거민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8장으로 넘어가셔서, 기브온의 조상인 여이엘이 기브온에 거주하였다. 그러죠. 여러분, 이 기브온은 원래 아말렉 족속에 속했던 이 히위 족속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 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을 파죽지세로 무너뜨리는 걸 보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호수아 진영에 이제 위장을 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속여서 약조를 맺습니다. 알고 보니 가까이 사는 이 기브온에 사는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과 약조를 맺고 상의 방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랬던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죠. 다른 한편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또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은 것을 보고 이들을 연합으로 공격을 할 때,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끌고 아말렉과의 큰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때 태양아 멈추어라. 그래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달도 멈추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적이 있었죠.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 여이엘이 이 기브온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이 여이엘은 사울 가문의 선조죠.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마아가라는 이름은 이 아람 계열의 지명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 15장 8절을 보시면,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아람 지역, 구술은 아람 지역입니다. 이 구술 사람, 마아가,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 사무엘 하 3장 3절을 보면 이 구술 왕의 딸 마아가가 등장하죠. 근데 이 마아가, 구술 왕의 딸 마아가, 그런데 마아가는 사무엘하 조금 전에 본 15장 8절에 따르면 아람 지역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이엘도 이 아람 계열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맏아들 압돈, 또그 아들, 다음 아들은 술, 기스, 바알, 넬, 나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 뭐, 술, 이 아람에 속한 쪽에 이름도 있고, 바알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이방의 영향이 있는 걸 우리가 좀 짐작을 할수 있죠. 근데 여기 넬이 나오는데요. 이 36절에 넬이, 이제 39절에 보면,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이방 지역 기브온에 정착했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의 고향은 여기 기브온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원래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상 10장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러죠. 이게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이죠. 기브온과 기브아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울의 가문은 기브온에 살다가 나중에 기브아로 옮겨온 것으로 다 이제 베냐민 집안 영내의 땅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나중에 이쪽으로 이사 왔지만 그 선조들은 다 어디에 살았냐면 기브온에 살았었죠. 그러니까 기브온은 사실 사울의 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기브온 주민을 왕이 돼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럽니다. 자, 사울이 누구를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이 피로 인하여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나이다. 그래서 내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족속에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통치를 해야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그가 망했던 이유, 그게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려고 하다가 뭐 다윗도 죽이려고 그랬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 사울의 가문은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끝까지 부르신 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가면 이런 이스라엘의 계보를 쭉 다 설명하고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자, 여러분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앗수르에 의해 공격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역대기에 하나님께서 계수한 모든 지파, 물론 다는 빠졌습니다만 모든 지파의 이 목록들은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이 열두 지파가 가슴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랬지만 여전히 1절 후반부에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 다시 돌아왔을 때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착한 이들의 목록을 기록하는데 정말 자세하게 기록한 게 뭐냐? 10절부터 예루살렘에 정착한 누구요? 제사장. 그 다음 예루살렘에 정착한 14절부터 레위인. 그 다음 17절에 제일 자세하게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 성전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늘 드나들며 구석구석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가다듬는 회막 문지기들의 숫자가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왕으로 있었지만 평생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0: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게 성전 문지기가 하찮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하게 그랬다는 거죠. 그 여기 보면은 성전 문지기들의 이름이 제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17절부터 쭉 쓰더니 27절에 뭐라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시대가 언제냐? 다윗의 시대. 그리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어질 오늘날의 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또한 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묵상하게 하는 오늘의 말씀들입니다. 특히 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묵상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관한 역사이에요.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에서 일으킨 죄로 인하여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가문이지만 후일 그의 후손들은 사울 왕을 배출하며 번창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는 유다 가문과 함께 이스라엘 재건에 큰 공을 세우기도 했죠. 지난날에 얽매여 자신감을 잃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확인합니다. 현실을 넘어 일하시고 무너진 우리를 구속하시며 다시 우리의 성을 수축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 용기를 얻습니다.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시죠.

아멘. 포로지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정되어 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느낍니다. 이 은혜를 우리도 얻을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9월 15일 화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강건하십시오. 샬롬.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살면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의 초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빛이니 시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오늘 내 영혼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모든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그는 그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먼 길을 여행하여서 드디어 도착한 그곳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제게 물을 줄 뿐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의 앞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지요. 엘리에셀이 그녀에게 물을 청하자 그녀는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그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녀는 엘리에셀이 타고 온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마시우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낙타는 사막에 배가 불릴 만큼 많은 물을 먹는 동물입니다. 긴 여행을 마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아마도 수백 리터의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깃기 위해서는 계단을 통해서 깊이 내려가야 하는 형태의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물을 깃기 위해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며 물 깃는 일을 수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리브가가 이 일을 할 때에 힘들어하거나 불평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깊이 물동이를 이용하여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갔다라고 기록하지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랑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다가가게 하는 힘이 있지요. 한 번 더 수고하게 하며 요청받은 것보다 더 베풀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에셀을 향해 그녀는 내 주여라고 호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본 낯선 나그네를 향한 존중의 표시였던 것이죠. 사람의 성품은 거창한 순간보다 작은 말과 행동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왜 믿음의 계보에 포함시켰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도 바로 여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외적인 조건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언어와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계산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손해를 피하고 받은 만큼만 주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받고 싶은 친절을 먼저 베풀고 듣고 싶은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요청받은 것보다 조금 더 친절했고 조금 더 성겼으며 조금 더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는 축복을 해주셨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에 기록되었던 것이죠. 리브가의 이름은 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작은 섬김이 한 가정의 미래를 열었고 한 여인의 따뜻한 말과 자발적인 수고가

0: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기꺼이 나누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보다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건넬 수 있는 작은 친절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던지는 따뜻한 말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걸음 먼저 다가가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고 조금 더 기꺼이 섬기며 한 번 더 사랑으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친절을 통해서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죄로 얼룩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운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린 평생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지요. 뭔가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나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주시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경기 결과에 의해 판단되고 증권 투자가는 자신의 수익 실적에 의해 능력이 판가름되고요. 경찰관의 경우는 비난을 받을 때에라도 맡은 임무를 얼마나 충실히 감당해 내느냐에 따라 수행 능력이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의해 평가받게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때 우리는 온 세상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겠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그것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수반되는 건데요. 끊임없는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오늘은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희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존인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횃불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자존감 회복의 길.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캐나다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인간의 자아가 관찰과 모방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자 곁에서 범죄자 흉내내면 범죄자처럼 자라고, 사업가 곁에서 사업가를 동경하며 자라면 사업가의 자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자아 형성이 잘못된 사람은 필연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올바른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며 낮아진 자존감을 먼저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엘버트 반두라가 말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네 가지 기술 훈련입니다. 첫째, 작은 목표를 설정해 하나씩 이루어가며 성취를 경험하기.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 경험을 책이나 간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셋째,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넷째,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실패와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조절하기. 잘못 형성되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삶을 맡기게 하소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찰리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테너 김신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장교회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장교회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성경적인 모습을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교회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독수리처럼 비상해야 되냐면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냐면 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하여 영적 비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새는 뭐 작은 새도 있고 중간 새도 있고 큰 새도 있습니다. 참새도 새고 비둘기도 새고 독수리도 새입니다. 새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심지어 곤충들도 두 날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작은 새라 할지라도 한쪽 날개가 좀 더 약했다든지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날개로 잘 날개짓을 하고 날아야 되는데 한쪽 날개가 조금 약해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제대로 비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 두 날개 여전히 예전에도 한국교회가 한때 두 날개에 대한 컨퍼런스도 많이 있었고요. 저도 그때 부교육자째 다녀왔었고요. 여천제일교회 와서도 또 그 시절에 두 날개 컨퍼런스에 다녀왔던 추억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교회 날개는 주일교회라는 표현을 이번에는 지구촌교회를 썼습니다. 주일 대그룹 모임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죠. 우리는 주중에 흩어졌다가 또다시 모이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목장교회가 또 한축의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1부가 있고 교사들이 또 예배 가운데 많이 참석합니다. 또 2부 또 3부는 1시에 디모데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시고 또 보면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소리, 웃음소리도 있는 세대가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4부는 기념관의 소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2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념관 곳곳에서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소년부, 청소년부, 또 어린이 어아나, 청소년 어아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가 한쪽의 날개입니다. 그러면서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 교회, 목장 교회가 또 한쪽의 날개입니다. 이제 교회 학교와 청년부와 디모데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 또 교회 공간 속에서 반별로 또 소그룹별로 모이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이 주일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종종 디모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모이지만 또 적당한 때에 또 집으로 초청해서 집에서 모이고 식사하고 또 집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는 모습들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구역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인규 목사님도 있었지만 제가 부교육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한 날개가 있었습니다. 빨간 가방 혹시 아시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 누구 만들었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 빨간 가방을 듣고 싶어 했어요. 구역장들에게만 주는 구역장의 명예고 자부심이었던 빨간 가방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영기 목사님 날개와 또 한쪽에서는 드러나 있던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그 구역장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요.

떠서 양날개로 비상을 했었고요. 여전히 지금 한국교회가 비상하는 교회들을 보면 주일 예배와 목장이라고 하든 셀이라고 하든 어떤 형태의 평신도 사역자 지도자들이 섬기는 그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이 두 개가 비상할 때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역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구역장들, 목장으로 바뀌었을 때 목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었고요. 또 참 우리에게는 사택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택에서 집중적으로 모여 있을 때가 있고 어느 시점에 사택이 있으면서 또 이제 곳곳에 또 사택에 나가서 이사를 갈 때도 있었고요. 저 밑에 저는 도깨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도깨비 시장 때 그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종종 저 밑에 있었던 그 시대가 있었었고요. 무선 시대로 우리 여천제일교회가 올라오면서 여천제일의 식구들의 모습이 훨씬 더 다양해진 거죠. 산단에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자영업, 또 우리 교회 어느 순간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교사분들도 많아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 무선 시대에서 여천제일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쪽 날개인 목장 교회를 보는 거예요.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이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한때 잘 되었더니 목장이나 구역을 좀 힘들게 했던 가장 큰 주범이 코로나였습니다. 그전에 계속해서 잘해왔던 교회들은 이 코로나를 주일 예배와 목장교회로 뚫고 비상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들은 코로나 시기에 약간 이 날개가 좀 접혀진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도 보면 물론 매주 모이는 데도 있고 제가 이런 언급을 하면 이제 좀 도전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면 교사 중심으로 모이는 목장이 잘 모이더라고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그리고 교구마다 보면 드러나 있는 데도 있고 드러나지도 않지만 굉장히 목장이 목자와 목장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비밀을 지켜주고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고 전도하려고 애쓰는 목장의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약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목장의 날개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쪽의 날개가 완전히 펼쳐져서 비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비상을 하려고 날개를 펴는 목자들도 생기는 거죠. 지난주에 목자 예비 목자 교육을 했더니 벌써 그런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벌써 어느 목자는 우리는 매주 모이기로 이미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건 저랑 또 우리 당회가 동의해 주셨고 당회가 함께 결정하면서 목장 활성화팀 TF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믿고 또 따라와 주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지금도 따라와 주려고 이제 마음속으로 지금 단단히 마음 먹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목장이 이제 목장교회라고 불리는데 이 목장교회의 날개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펼친 목장교회도 있고 또 펼쳐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독수리가 되었든 비둘기가 되었든 참새가 되었든 활짝 핀 이 날개가 한쪽이 이렇게 완전히 접혀지면 최악은 추락인 거죠. 만약에 여전히 제대로 펼치지 못하면 온전한 비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여천제일교회가 주일 성전에서 모이는 주일 예배와 주중에 모이는 목장교회의 모습을 꿈꿉니다. 이거는 목장교회는 아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목장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목장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 교회가 탐방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성경적인 목장교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배우면서 이 시간을
좀 담축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 교회들은

20년 이상 걸려서 만들어냈다면 하나님 우리는 10년으로 단축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 저력이 있느니 여천제일교회가 지금 잘하는 데도 있고 연약한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선 교회들이 20년 동안 했던 그것을 우리는 5년 정도로 좀 단축해서 두 날개로 더 비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비상을 꿈꾸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잘 날개짓해서 우리만 천국 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비상하는 그 여천제일교회 위에 한 영혼을 또 보태고 또 한 영혼을 보태고 잃어버린 영혼을 또 보태고 또 보태고 또 보태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자, 첫째, 목장교회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장교회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새가 어떤 새일까요? 어디에 물어봤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구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타조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구글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다만 타조는 날개가 그래서 날지 못하는데 시속 그 날쌘 강한 발로 72km 정도를 달린다는 거죠. 가장 현존하는 그래서 타조지 않습니까? 날지는 거의 못해요. 잘 못 날래. 강한 발로 또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큰 날개를 자랑하는데 독수리 중에 가장 큰 날개를 갖고 있는 것이 참수리라고 기록을 좀 찾아봤고요. 2.8m 이상 된다고 합니다. 양날개 2.8m 이상 엄청난 거죠.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작은 새, 이건 또 제가 어디에 물어봤을까요? 네이버에 물어봤을까요? 구글에 물어봤을까요? 구글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쿠바에 사는 콩벌레라고 나왔습니다. 5cm에서 6cm고요. 꼬리를 빼면 몸 길이만 한 2.5cm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몸무게는 잘못 봤나? 그래서 다시 안경 벗고 또 보고 또 봤는데 몸무게가 얼마로 나왔냐면 얼마였을까요? 이 콩벌새가요. 1.8에서 2.8 킬로그램이 아니고요. 구라며. 그래서 이렇게 벌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몸 길이만 보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동영상도 봤더니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작은 새인지가요. 1초에 한 55번 이상 날개짓을 해서 정지비행을 해서 그 멈춘 상태에서 꿀을 먹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새도 새입니다. 가장 현존하는 작은 새라고 하는 콩벌새도 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여천제일교회도 교회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여천제일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중에 지금도 모이고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장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 여천제일교회와 작은 교회들, 지금은 한 130여 개 되고 교회 학교도 분반을 하는데 소그룹의 작은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큰 교회와 이 작은 교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적인 근거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음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차도 먹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큰 교회에서 모이는 주일 모임과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 목장교회 모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도 함께 또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서만 가르침과 전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집에서 모이는 목장교회에서도 가르침과 전도와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장교회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입니다. 목장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목장교회 속에 예배도 있고 친교도 있고 교육도 있고 양육도 있고 전도도 있고 사회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목장교회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천제일교회를 위임을 해주셔서 여천제일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리더의 위치에 있지만, 우리 목장교회는 목자들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회자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자는 목회자입니다. 목자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지만 우리 목자들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의 지도자지만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전체적인 대그룹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위임 목사와 함께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평신도 지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작은 교회 속의 교인 목장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비상이 지금도 있었지만 하나님 더 앞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영적 비행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목장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에서 모였습니다. 헬라어로 오이코스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또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아시아의 교회, 한국교회 여수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목장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장교회의 목표점은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고 천천히 목표점을 잡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목장교회가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로 그렇게 전진적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목장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영적 가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참 그 설명해 주는 부 목사가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해줬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 오면 뭐 위임 목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장로님들은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는 거죠?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 삼촌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예. 우리 뭐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작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예수 피로 영적인 형제 자매가 된 거죠. 이 땅에 살지만 하늘 가족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섬처럼 있으면 안 그래도 외로운 세상에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외롭다는 거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보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소속감을 잘 못 느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친밀감을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뭐 찬양대 안에서도 친밀감도 있지만 자주 말씀드렸죠. 연습하다가 지금 지휘자가 연습하고 있는데 오,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요 지휘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죠. 연습하고 있는데 막 두 분이 기도 제목 나누고 있고 막 주 일부 예배 끝나고 연습하는데 야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괜찮았는지 막 이러면요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좀 괜찮지 못할 수 있어요. 예. 자 교사 모임을 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교역자가 교환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그룹의 장점도 있지만 대그룹만 오면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목장교회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천제일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가정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제 설교 준비를 미리 해놓고 또 씨름하고 또 씨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큰 집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 집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그러냐면 저 원로 목사님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큰 본예배 건물도 주셨고요 기념감도 주셨고요. 그래서 이 큰 집에 방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쏟아주셔서 기념관 지하에 방들을 리모델링 했고요. 지금 이제 꿈꾸고 있는 게 식당 맞은편에도 보면 좌식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더 소그룹이 모일 수 있도록 방들을 꾸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아가페실도 있고 요초동 부실에 보면 4개 방들이 있고요. 뭐 새가족 부실도 있고 재정 부실도 있고 교회 찾아보면 많은 방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 큰 집에 많은 방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은 마음이 덜 열릴 수도 있고요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은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초청하기는 어렵지만 다음에 할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모였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집에서 한번 모여보겠습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큰 집인 아버지 집에서 그 많은 방들에서 우리가 한번 모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친밀해지면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우리 집에도 초청하고 그래도 내가 여천제일 식구들을 다 초청할 수 없지만 우리 목장교회 식구들은 어쩌다 한번 초청해서 함께 삼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음식 페스티벌이 아니고 그냥 조촐하게 한번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찬양도 나누고 감사한 일들도 나누고 또 거기에다가 은혜 받은 내용들도 나누고 또 함께 말씀도 보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세워나가지가 않는 거죠.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 역사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또 VIP 목장 교회별로 목장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갈 수 있을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VIP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장 교회로 한 영혼이 들어오고 거기서 양육하고 거기서 세례받고 또 거기에서 잘 성장해서 궁극적으로는 애비 목자가 되고 목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장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집에서 이 큰 집에서 방들을 많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시작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이 목장 식구들한테만큼이라도 우리 집에 초청해서 그곳에서 목장 식구들의 함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서 목장 식구들만이라도 말씀 소리가 나눔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기도 소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전도를 향한 나눔과 기도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천제일교회로도 새가족들이 오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목장으로부터 먼저 새가족들이 오는 이 아름다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번에 또 그 부목사가 이제 친절하게 강의해 주면서 그 분당 할머니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분당 할머니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당 할머니들이 이제 모이면 얘기 중에 아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기 얘기요. 막 우리 집 아기가 어떻고 우리 집 아기가 어떻고 막 아기가 어떻고. 그래서 처음에는 야 손주들 얘기하나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기들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강아지였다는 거를요. 야. 자, 분당 할머니들이 지금 그렇게 지내신다는 거죠. 강아지들을 이제 아기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기가 더 예쁘고 아니야. 우리 아기가 더 예뻐해. 반려동물도 그냥 옮겨드리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시대입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그렇게 정을 주는 시대인 거죠. 애정을 쏟는 시대죠. 그렇다면 하나님 반려동물도 가족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 여천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 피로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습니다. 구호만이 아니고 하나님 목장 교회에서 함께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 그렇게 애정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나는 이것을 어디 와서 사역하면서 나누지는 못했는데 주방에서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고생이 많아요. 거기에서 말씀 나눔이 되겠어요. 정말 땀 흘리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또 친밀함의 갈증들이 있는데 하나님 목장에서 가족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대회에서 그리고 봉사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이 소속감과 친밀함과 이 가족의 정을 목장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집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넷째는 목장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개척교회입니다. 셋째 목장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개척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겁니다. 목장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똑같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이제 분당 할머니들의 얘기를 했으니까 여수 할아버지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수 할아버지들요. 예. 최근에 어느 60이 넘으신 분이 손녀가 태어났어요. 또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또 손녀가 태어난 분도 계세요. 예. 저는 할머니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할아버지들도요 사진을 자꾸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왜 우리 며느리가 오늘은 사진을 안 보낸디야? 우리 손녀 보고 싶은데 이게 할아버지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도 만나니까 여수 할아버지들도 대한민국의 할아버지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손녀가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손녀한테 사랑에 빠졌고요. 자꾸 정이 간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분가가 이루어집니다. 배가가 이루어집니다. 목장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개척교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서 때가 참에 목장교회가 분가가 되고 배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째 목장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참 은혜 많이 받습니다. 고민이 저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저도 은혜가 되는데 제가 잘 안 변할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잘 안 변합니다. 은혜는 받아요. 성경 통독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은혜의 통로들이 있어서 은혜는 받는데 안 변해요. 제자들 누구에게 3년 동안 배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말씀이신 예수님께 3년 동안 기적도 보고 예수님께 저자 직강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안 변했습니다. 언제 변했냐면 사도행전에 와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섬김으로 이끌 때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가질 때입니다. 딸들 잘 안 변합니다. 시집가면 바뀝니다. 시집가서 언제도 확실히 바뀌냐면 아들, 딸 나면 바뀝니다. 왜냐하면 아들, 딸들을 섬기면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도 잘 안 변해요. 군대 갔다 왔어요. 변한 것 같아요. 이등병 때. 근데 말년되면 똑같아져요. 근데 언제 변하냐면 장가가고 처자식 사랑하면서 그 책임질 때, 섬길 때 변합니다.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제자가 되려면 섬길 때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도 있어야 되지만 섬길 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섬김은 큰 집에서 큰 교회에서 섬김도 있지만 작은 집, 작은 교회 목장입니다. 우리 어천제일교회가 꿈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장교회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입니다. 목장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목장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개척교회입니다. 목장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과 주중에 모이는 목장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피상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와 주중에 모이는 목장교회를 통해서 더 건강하게 피상해서 더 많은 영혼이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1991번, 061-684-1991 여천제일교회로 전화하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선산제일교회 박태경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시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옵소서. 이 땅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시며 남북한이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남자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6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기숙학교에 입학합니다. 거기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으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죠. 대학 시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아주 그때 극심한 중압감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붕괴를 경험했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입원했던 그 병원의 원장님이 좀 따뜻한 신앙인이었어요. 박사님은 쿠퍼를 정성껏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어느 날 이 쿠퍼가 병원에서 우연히 성경을 봤는데 그 순간 강력한

감동을 경험하게 되죠. 나의 어둠과 자책, 죄의 짐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나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쿠퍼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죠. 하지만 그의 우울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또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시 목숨을 끊으려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든 순간 그는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한 번 더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이 윌리엄 쿠퍼를 변화시킵니다. 자신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지만 마음의 깊은 병을 앓는 그런 환자이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어떤 깊은 절망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감동을 받은 바를 시를 쓰게 되는데요. 영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로 가득 찬 샘이 하나 있네. 임마누엘의 혈관으로부터 흘러나온 샘이라네. 그리고 그 보혈의 샘 밑에 잠기는 죄인들은 자신의 모든 죄의 더러움을 씻어 보내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의 시인데요. 이 복된 아침,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보혈 찬양과 함께 이 하루를 거룩하게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붙들었던 오늘 그 영혼의 간절한 고백처럼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볼까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 보혈의 샘물이 열려 있습니다. 피로 가득 찬 샘이 하나 있네. 임마누엘의 혈관으로부터 흘러나온 샘이라네. 그리고 그 보혈의 샘 밑에 잠기는 죄인들은 자신의 모든 죄의 더러움을 씻어 보내네. 또 2절엔 이런 가사가 있죠. 임종을 앞둔 그 강도는 그의 날에 그 샘을 보며 기뻐하였네. 비록 내가 그처럼 비천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거기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네. 죽어가는 어린 양 당신의 보혈은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네. 믿음으로 당신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그 영광스러운 보혈의 시냇물을 본 이후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노래 제목이 되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러할 것이라네. 이 가련하고 혀가 어눌한 내 목소리가 무덤 속에 침묵하게 될 때에도 더 고상하고 더 나은 노래로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영어 가사를 직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이 쿠퍼의 찬송 가사가 세기를 넘어서 수많은 이들에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에게 이 찬송의 가사로 이렇게 감동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가장 깊은 어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지금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전송하실 수 있고요. 오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가 가사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여러분 공유합니다. 나누시면 좋겠고 오늘은 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짱짱 성경 암송 잠시 후에 백은실 사모님 만나보고요. 우리 찬송을 한 곡도 들을 텐데 이번에는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영어 찬양 버전으로 함께 듣고요. 또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연주곡 갈보리 산 위에 은혜로운 연주곡으로 같이 합니다.

물과 같은 보혈은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또 연주곡으로 같이 하고 싶은데요. 갈보리 산 위에 라온 트리오의 연주곡 같이 하고요. 잠시 후에 백은실 사모님 만나볼 텐데 지금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4816님은 오프닝 말씀에 눈물이 왈칵 흐릅니다. 큰 뜻을 품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재수 생활을 하는 우리 딸아이 데려다 주고 오는 길.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차에서 못 내리고 이 찬양 힘있게 부르고 있습니다. 8부 능선을 힘겹게 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또 그 연약함 속에 분명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길로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연주곡 같이 할까요?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짱짱 성경 암송. 가을이 아침이 된 것 같아요. 가을이 어울리는 피디님, 네, 우리 문혜정 피디님. 할렐루야, 반가우셨습니까?
1: 반갑습니다. 좋은 네, 아침입니다, 여러분.
0: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 네. 동안 평안하셨어요?
1: 네, 한 주 잘 보냈고요. 예. 저희 아이가 이제 감기 걸려서 병원을 아이고. 갔더니 환절기라 그런지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감기도 조심하시고 곧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방송 시간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니 예정 PD님 네. 저희가요 오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렇게 찬송을 쭉 또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이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샘물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뚝 세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그 오프닝에 말씀이 네. 이 작사가를 이 쿠퍼 윌리엄 쿠퍼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오늘 저는 우리가 만나는 이 생명의 말씀 짧은 한 구절 짱짱 성경 암송의 이 구절이 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아멘, 아멘. 그렇게 변화될 그 한 분이 우리 극동방송을 지금 들으시면서 이 이른 아침을 깨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 교수님.
1: 네. 그 샘물이 참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암송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들어오시고 참여하면 좋을까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0: 예.
1: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박은님 권사님, KKSS2514님, 장숙경님, 김정란, 박지혜, 박상업, 히야스토리, 그리고 에바다님, 최국인, 곽민성, 유선님, 박명옥 사모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들어와 주시는데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댓글까지 남기시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을 남기시려면 유튜브 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그렇게 들어오셔야 아마 댓글까지 남기실 수가 있을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죠.
2: 네, 반갑습니다. 환절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말씀에 우리 구약과 신약 먹고 더욱더 튼튼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아멘 좋습니다. 아멘. 우리 장정희님도 라디오만 늘 들으시다가 유튜브 오늘 처음 들어오셨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많은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칭찬해 주시면 감사. 자, 사모님 오늘요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이 전 기대가 돼요. 어떤 생명의 말씀일까요?
2: 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짧아서 다들 도전이 되지 않을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요.
0: 예.
2: 제가 먼저 말씀을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0: 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전부인가요? 오늘 암송의 말씀?
2: 맞습니다.
0: 와,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암송을 더 힘있게 좀 하면 좋을까요, 사모님?
2: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야만 뭔가를 계속 성취를 해야만 우리가 빛이 되

0: 거라고 생각하시는
1: 아.
0: 분들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정확하게
1: 이야.
0: 듣는다면, 네,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좋다.
0: 위로가 됩니다.
1: 이야,
0: 네.
1: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막 성취를 해야 될것 같잖아요? 성취를
0: 빛이
1: 못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안 나는 것 같고,
1: 책망받는
0: 네.
1: 것 같고, 예끼야. 이러면 안 되는데.
0: 네.
1: 하여튼 정말 뭔가 지금 사실은 또 우리 수험생들도요,
0: 맞아요.
1: 얼마 전에 그 이제 아까도 뭐 사연이 있는데, 9월 모의고사를 봤대요. 이 9월 모의고사에서 지금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아, 지금 뭔가 지금,
0: 얼굴에서 빛이 날
1: 예, 빛이 날
0: 거고,
1: 거고요. 지금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0: 어둠이 짙게 깔렸을
1: 주여, 이거
0: 거고.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 모든 성과와 성취와 어떤 뭐 학교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적 이런 걸다 떠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그 응원과 위로의 말씀이 정말 그냥 아예 한 구절 위로 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이 삶의 철학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귀한 아침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9월의 시간을 시작해 볼까요?
0: 네, 구호 우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 먹어버리자.
0: 먹어버리자. 저를 따라서 말씀을 오늘은 세번 선포 따라해 주시고요. 또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짧지만 우리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1: 예.
0: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0: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 너희는
0: 너희는 세상의
1: 세상의 빛이라.
0: 빛이라. 자, 저 이름 한번 넣어서 해볼까요? 은실이는 세상의 빛이라.
1: 자, 시, 어, 한번 해보세요, 예정 씨.
0: 예정이는 세상의 빛이라.
1: 아, 할렐루야.
0: 아멘.
1: 예정 PD님은
0: 네.
1: 세상의 빛이라. 예. 옥석이도 세상의 빛이라.
0: 빛이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더
1: 자,
0: 해보겠습니다.
1: 시작.
0: 너희는
1: 너희는 세상의
0: 세상의 빛이라.
1: 빛이라.
0: 잘하셨습니다. 세 번, 우리 큰 소리로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 이웃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 또 우리 기술 도우미로 지금 우리 영훈 씨도 그렇고 우리 석준 씨도 있는데 이름을 붙여서 크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할까요? 시작.
0: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1: 너희는 세상의
0: 세상의 빛이라.
1: 빛이라.
0: 잘하셨습니다. 다음 저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 산 위에 있는 동네가
0: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1: 숨겨지지 못할
0: 못할 것이요.
1: 것이요.
0: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0: 자, 우리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 번입니다. 시작. 산
0: 산
1: 위에
0: 위에
1: 있는
0: 있는 동네가
1: 동네가 숨겨지지
0: 숨겨지지
1: 못할
0: 못할 것이요.
1: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0: 동네가
1: 숨겨지지
0: 숨겨지지
1: 못할
0: 못할
1: 것이요.
0: 것이요.
1: 산
0: 산
1: 위에
0: 위에
1: 있는
0: 있는 동네가
1: 동네가
0: 숨겨지지
1: 숨겨지지 못할
0: 못할 것이요.
1: 것이요.
0: 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냄.
0: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 너희는
0: 너희는
1: 세상의
0: 세상의
1: 빛이라.
0: 빛이라
1: 산
0: 산
1: 위에
0: 위에
1: 있는
0: 있는
1: 동네가
0: 동네가 숨겨지지
1: 숨겨지지 못할
0: 못할
1: 것이요.
0: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 너희는
0: 너희는
1: 세상의
0: 세상의
1: 빛이라.
0: 빛이라
1: 산
0: 산
1: 위에
0: 위에
1: 있는
0: 있는
1: 동네가
0: 동네가
1: 숨겨지지
0: 숨겨지지
1: 못할
0: 못할
1: 것이요.
0: 것이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입니다.
1: 지금 세번할 건데요. 유튜브 게시판이 지금 엄청난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 정의는 세상의 빛이라, 더 키는 세상의 빛이라, 손자는 세상의 빛이라, 은화, 정의도 세상의 빛이라면서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넣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댓글창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도 좋고요. 또 라디오 들으시면서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0: 너희는
1: 세상의
0: 세상의
1: 빛이라.
0: 빛이라
1: 산
0: 산
1: 위에
0: 위에
1: 있는
0: 있는
1: 동네가
0: 동네가
1: 숨겨지지
0: 숨겨지지
1: 못할
0: 못할
1: 것이요.
0: 것이요.
1: 너희는
0: 너희는
1: 세상의
0: 세상의
1: 빛이라.
0: 빛이라
1: 산
0: 산
1: 위에
0: 위에
1: 있는
0: 있는
1: 동네가
0: 동네가
1: 숨겨지지
0: 숨겨지지
1: 못할
0: 못할
1: 것이요.
0: 것이요.
1: 너희는
0: 너희는
1: 세상의
0: 세상의
1: 빛이라.
0: 빛이라
1: 산
0: 산 위에
1: 위에
0: 있는
1: 있는 동네가
0: 동네가 숨겨지지
1: 숨겨지지 못할
0: 못할 것이요.
1: 것이요. 마태복음
0: 마태복음
1: 5장
0: 5장
1: 14절
0: 14절
1: 말씀.
0: 말씀.
1: 아멘.
0: 아멘.
1: 박수. 이야.
0: 아멘.
1: 사모님, 그런데요. 이게 말씀을 또 암송하면서요. 딱한 분이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빛이라고요? 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요? 라고 질문한다면, 사모님, 우리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0: 우리가 흔히 난 빛이 될 거야, 빛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0: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더라고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서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라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더라고요.
1: 아멘.
0: 그러면 빛은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고 애쓰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어둠이 물러가고 주변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역사하시는 빛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빛나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내 안에 빛나고 계신 예수님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산 위에 우리는 이미 드러나 있고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밝게 빛나도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아멘. 정민이는 세상의 빛이라. 네. 지금 사모님이 지금 여러분 보일 라디오 보시면 엄청 빛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댓글에 사모님 광고 들어올 것 같아. 무슨 광고일까요? 동순이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이름이 와요. 정민이. 아들 일준이는 세상의 빛이라. 윤아는 세상의 빛이라. 미영이는 빛이라. 미희도 빛이라. 김정실 권사는 세상의 빛이라. 야, 오늘 이 말씀. 피디님, 저 우울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힘만 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속 깊이 다가와 주셔서 전부를 주신. 저도 얼마 전에, 뭐 어저껜가, 엉엉 울면서 저도 막, 이렇게 몽골을 쓰다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야, 이제 오늘 이제 원고였어요. 그런데, 야, 나는 널 위해 저다 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을 위해 다 드리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계속 좀 받았는데, 목사가 나는 널 위해 다 줬어.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냥 이 시간에 그 말씀 한 구절이, 그리고 또 오늘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 구절이 그냥 한 구절로 힘나네? 저는 이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고 정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제가 지금 유튜브 댓글창을 보고 있는데,
1: 네.
0: 마음이 되게 울컥해요.
1: 네.
0: 왜냐면, 이름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같은 거예요. 제방이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영림이는 세상의 빛이다. 민호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본인이 지금 이름을 써서 올리시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같습니다.
1: 아멘.
0: 네,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2: 맞아요.
1: 오늘 사모님 말씀 들으니까, 이건 행복을 떠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오늘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오늘 찬양과 함께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더 암송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2: 너희는
1: 세상의
2: 세상의
1: 빛이라.
2: 빛이라.
1: 산
2: 산 위에
1: 위에 있는
2: 있는
1: 동네가
2: 동네가
1: 숨겨지지
2: 숨겨지지
1: 못할
2: 못할
1: 것이요.
2: 것이요.
1: 마태복음
2: 마태복음
1: 5장
2: 5장
1: 14절
2: 14절
1: 말씀.
2: 말씀.
1: 아멘.
2: 아멘.
1: 짱짱 성경암송. 지금까지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1: 이정 PD님, 오늘
2: 네.
1: 보이는 라디오 또 우리 방송가족 한분 잠시 후에 찾아갈 텐데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시간?
2: 네, 여러분 함께 따라하며 암송하셨죠? 따라했어요, 외웠어요 라고 문자 샵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창 댓글 지금 직접 오셔서 보시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1: 지금요, 김향주님이 이런 사연을 조금 전에 댓글로 주셨어요. 유튜브 댓글에 치매에 걸리신 우리 가춘옥 권사님이 계십니다. 가춘옥 권사님도 세상에

비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오늘 우리 예수님. 치매에 걸리셔서 여러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그분도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처럼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꼭 들어오시고요. 그 한 분 세상의 빛이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또 연결해보죠.

0: 문사미는 세상에 비치라, 미순이도 비치라, 지운이, 정의, 지혜, 온유, 성광, 민국, 선만, 안나, 그리고 지운이는 세상에 비치라, 극동방송은 세상에 비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아침에 이 시간 한 분 저희가 연결할 텐데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예정 PD님
1: 네.
0: 생방송 좀 진행하고 있잖아요.
1: 네.
0: 아 이게 생방송에 뭔가 누군가를 또 연결하고 보이는 라디오에 연결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 맞습니다. 지금 또 집사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0: 예, 예.
1: 한번 카메라랑 또 마이크를 켜주셔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테스트는 다 했거든요.
0: 자, 한번 목소리는 네. 나올까요? 집사님 한번 연결됐는데 한번 목소리 들을 수 있으세요? 이수혜 집사님? 우리 이수혜 집사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네. 걸 보니
1: 인천 네. 부평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수혜 집사님
0: 네, 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뭐 네. 다음번에 저희가 또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저희가 지금 됐습니다. 지금 연결이
0: 됐어요.
1: 되고
0: 있습니다. 됐네요. 자, 이제 화면은 나왔어요. 됐나요? 화면은 나왔고 이제 목소리만
2: 집사님.
0: 나오면 되는데요.
1: 안녕하세요.
0: 목소리도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자, 안녕하세요. 우리 목소리를 더 켜주시겠습니까?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
0: 아닙니다. 자, 우리 수혜 집사님. 오늘 네.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예. 또 이렇게 극적으로도 연결이 됐고요.
2: 네. 우와. 네.
0: 아니, 오늘 네. 얼굴을 뵀는데 네. 예정 PD님.
1: 네.
0: 어때요? 지금 뭔가. 이렇게
1: 빛이 납니다.
0: 빛이 나고 있어요,
1: 네.
0: 지금.
1: 빛이 납니다, 지금.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2: 네.
0: 우리 화면에
2: 네,
0: 조금만
2: 네.
0: 가까이 한번 좀 다가와 주셔서 우리 목소리를 조금 네. 더 제가 좀 선명하게 네. 듣고 싶어서 그렇고요. 네. 수혜 집사님 네. 오늘 이렇게 네. 극동방송 네. 좋은 아침입니다. 참여하셨는데 네. 아침 방송을 네. 잘 듣고 계십니까?
2: 네. 평상시에 이렇게 틀어놓으면 정말 에너지가 너무 밝은 빛의 에너지 항상 송국석 PD님 그 에너지 덕분에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0: 이야, 아니 거의 지금 이수혜 리포터인데요. 이수혜 리포터.
1: 아, 파이팅이 넘치셔가지고.
0: 지금 이수혜 리포터 네. 인천 부평구에 제가 출장을 보냈는데요. 오늘 목소리가 네. 상당히 극동방송 PD님 같습니다.
2: 아닙니다. 와.
0: 이수혜 리포터 오늘 네. 인천
1: 지금
0: 인천 부평구 네. 날씨는 어떤가요, 이수혜 리포터?
2: 아 정말 너무 화창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0: 아 완벽합니다.
1: 제가 암송만 네. 지금 성공하시면은
0: 야.
1: 100% 네. 지금
0: 이 네. 이수혜 리포터 지금 암송 가능하겠습니까?
2: 네 가능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지금
1: 준비됐습니다.
0: 인천 네. 부평 현장에서 이수혜 리포터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2: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0: 것이요 마태복음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1: 아, 아멘. 네. 아. 야,
2: 리포터님 성공하셨습니다.
1: 아니 이거 지금 에너지 우리 그러니까요. 목소리보다 더 우리 이수혜 집사님 목소리가요.
2: 아, 너무 같이 이렇게 업되는 그런 정말 장점을 가지신 것 같아요.
1: 아니 그런데 나 지금 깜짝 놀란 게 지금 저희 메모판의 내용에 딸이 두 명이 있대요.
0: 네.
1: 첫째 딸이 28살이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저 그래서 깜짝 놀랐죠.
1: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수희 리포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0: 아 제가 쭉 너무 좀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네.
2: 나 나이를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1: 네, 나이 여쭤보자. 그럼 동안이신데.
2: 동안이시다.
0: 네. 손목석 PD님 뭐 저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1: 네.
0: 항상 젊으시고 네 은혜가 넘치시니까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 아 저도 껴주세요.
1: 아니 지금 잠깐만 네? 이수혜 리포터가 지금 이렇게 제가 쿵짝에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처음 뵀는데요.
0: 야. 아 네 감사합니다.
1: 아 지금 와. 옆에 보니까 우리 김장한 목사님 네. 큐티 책도 지금 벌써 지금 센스가 남달라요.
0: 아 네. 저 진짜 20년 전에부터. 그 처음 들었거든요.
2: 극동방송을 네. 20년 가까이 들으셨대요.
0: 와. 네 맞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네.
1: 아 좋다.
0: 네. 네.
1: 둘째 딸이 올해 수능을 본다고요, 정 PD님?
2: 네.
1: 둘째
2: 네. 작은 딸이 올해 수능을 보신대요. 그래서 그게 와.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십니다.
1: 야.
0: 네 맞습니다.
1: 한번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세요, 집사님.
0: 네. 네, 기도 제목은 지금 저희, 지금 제가 섬기는 부평에 있는 동수교회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인데요.
1: 예.
0: 좀 잘, 이제 원만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딸들이 신화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1: 예.
0: 둘째가 이번에 수능을 보게 됐는데, 집중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쓰임받,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수능도 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오늘 이 네. 기도 제목들 네. 저희가 같이 네. 우리 방송 가족들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네. 49분에 정규 방송이 네. 끝나는데요. 그 이후에 네, 네, 네. 우리 이수혜 집사님의 좀 짧은 간증을 좀 듣고 싶어요.
2: 그래서 궁금해요.
1: 네. 어떤 묵상이 있으신가 어떤 우리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네, 또 감동이 네, 있으셨을 네.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네. 저희가 49분 이후에 들을 거고 잠깐 네. 이제 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잠깐
0: 네,
1: 대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수혜
0: 네,
1: 집사님의
0: 네.
1: 이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었는데 네. 여러분도 같이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암송했고 우리 정미호님도 김정란님도 조재희님도 잘 들어오셨어요. 우리 잠시 후에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요. 지금 라디오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조금 더 은혜의 이야기 간증들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 PD님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2: 네 49분 이후에 유튜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문예정이었습니다.
1: 이수혜 집사님과 함께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의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9월 한 달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도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20년 뒤 오늘 우리 학교에서 꼭 다시 만나자. 빛바른 초등학교 6학년 학급문고 책 한 구석, 삐뚤빼뚤 적어 내려갔던 그 약속이 지켜지는 현장을 방영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교정에 홀로 서 계신 선생님 앞에 어엿한 어른이 된 제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월 속에 잊힐 법도 한 약속이었지만 그 한 줄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다시 모인 사람들의 얼굴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서립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이 주는 힘은 이토록 강렬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지켜질 때 가슴 뭉클한 울림을 주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 신실하고 완전할까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가장 든든하게 받쳐주는 고백은 바로 언약하시고 반드시 지켜가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세상의 약속은 빛바래기 쉽지만 우리 손을 잡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계절을 넘어 한순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불안이 아닌 기대감으로, 주저함이 아닌 당당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가 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옹기장이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찬양하며 출발했어요. 문득 여러분의 어린 시절 서랍 속도 궁금해집니다. 타임캡슐 한 번쯤 다 묻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타임캡슐까진 아니고 교환일기를 묻어본 적이 있는데 다시 파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도 졸업앨범 뒤편에 친구들과 10년 뒤에 어디서 꼭 만나자 이런 메모도 한 번쯤 해보셨을 법도 하고 그 시절엔 세상 무엇보다 진지했던 그 약속들이 어른이 되고 일상에 치이다 보면 자연스레 잊힐 것 같은데 20년 만에 그렇게 모였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그 이야기가 울림을 주는 건 흘러가 버리기 쉬운 약속의 무게를 지켜낸 그 마음의 진심들을 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보면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한 다짐도 오늘 깜빡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전 성경 속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 신실한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염려, 또 오늘의 불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 품 안에서 오늘 하루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찬 그 은혜로 그리고 캐시 트로콜리가 찬양하는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8804님, 오프닝 멘트에 울컥했습니다. 애들한테 주말에 놀아줄게 해놓고 피곤해서 어긴 약속들이 떠올라 찔리기도 하고요. 부족한 부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에

같이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틈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7049님,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지몇년 됐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제 굳은 심장을 건드리네요. 상처투성이인 제 마음 다시 하나님께 맡겨봅니다. 그 아픔의 깊이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사람은 연약해서 약속을 깨뜨리고 상처도 서로 남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그 신실한 하나님, 그분의 약속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은 상황에 따라 약속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황을 바꾸십니다. 한 목사님께서 남기신 이 고백처럼 오늘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죠. 그분이 입술을 열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때로는 내 삶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받는 것 같고 약속이 잊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분의 자녀를 향한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읽어가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붙잡기로 다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시다면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뚫고 지켜진 그 약속처럼 약속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끝까지 지켜낼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에 실망하거나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현실 앞에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오늘 함께 나눈 그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의 오늘은 안전하고 우리의 내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든든한 약속의 날개 아래서 편안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곡 어노인팅의 희망의 노래 전해드려요. 내일도 기쁜 소식, 힘찬 에너지 안고 찾아올게요.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시간은 여수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왜 블레셋일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끈질기게 가장 힘들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블레셋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은 어떤 족속일까? 블레셋은 어떤 나라일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블레셋은 원래 지중해 건너편, 여러분 한번 세계 지도를 한번 생각 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중해 로마, 그리스 뭐 이렇게 해서 예, 있지요. 그죠? 지중해 건너편 에게해 지역에서 건너온 이른바 바다 민족의 계열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민족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남서쪽 해안지대, 세계 전체 화약고, 아시겠죠? 이러면 가자지구, 이스라엘 땅 옆에 가자지구,

남서쪽 해안에 거기 다섯 개 도시 국가 가하드와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 이 다섯 개 도시 국가를 세우고 철기 문명을 앞세워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민족 그 민족이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블레셋 팔레스타인 어원이 여기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 옆에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림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야, 저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아시죠? 그죠? 저렇게 가자 지구가 예루살렘 옆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가? 누구 나라라는 거예요? 무슨 족속? 블레셋 족속.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블레셋.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무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다룰 줄 알았던 민족이었어요. 철기, 청동하고 상대가 안 되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온 땅에 대장장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 철기 기술을 독점하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블레셋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또 있어요. 이 블레셋은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신, 이방의 신, 풍요의 신이요, 곡물의 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고 반신, 반짐승, 풍요의 신, 곡물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숭배했던 우상이 있어요. 뭐죠? 바알. 바알. 입을 닫지 마시고, 눈도 뜨고, 입도 뜨고. 바알. 바알 신의 아버지, 신이 다곤. 그리고 그 여자의 신이 아스다롯.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 민족 블레셋 그뿐이겠어요?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족속이 블레셋. 사사 시대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힘이 센 나실인이어서 머리를 깎아버리면 힘을 쓸 수 없는 낙이 턱뼈로 사자들을 죽인 수천 명을 죽인 그 삼손을 붙잡아 눈을 뽑고 조롱거리로 삼았던 것도 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리고 훗날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이 전사한 후에는 그 시신의 목을 베어서 자기들의 신전에 매달았던 것도 블레셋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다윗이 물맷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쓰러뜨렸던 그럼 나와야죠. 골리앗.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이상하고 희한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의 땅 한복판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이렇게 잔인하고 강력한 원수인 블레셋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주변에도 블레셋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있어. 없을 수가 없어요.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 너무 힘들고 늘 부족하고 풀리지 않는 이 재정 문제, 물질, 사업, 반복되는 인생의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문제 등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블레셋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이렇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블레셋을 놔두십니까? 왜 이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0: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지요.
1: 따라서 오늘은 왜 블레셋일까라고 하는 짐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고요. 세부적인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 곁에 두신 이유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블레셋을 우리 곁에 두셨을까? 이스라엘에게는 지금까지도 블레셋을 두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왜 두신 것일까?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이유. 하나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두신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려. 블레셋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매일의 선택 앞에 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항상 선택.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나는 누구를 섬기는 백성인가를 되묻게 하였던 겁니다.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여러분, 편안하고 살기 좋고 위협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본성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할 필요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무감각해져요. 무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눈앞에 대적이 있고 매일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무엇이 세상의 길인지를 선명하게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매번 세상의 방법으로 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이 블레셋이 우리 신앙의 진위 여부를,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매일매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안 좋든 블레셋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훈련시키려고 블레셋을 두신 겁니다. 훈련시키려. 사사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고. 여러분, 군인은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를 먼저 가요? 군에 들어가면 어디를 먼저 가요? 훈련소에 가야 돼요. 논산 훈련소로 가든지 사단 훈련소를 가든지 어찌됐든 훈련소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자대에 갑니다. 자대에 가서도 또 훈련을 또 해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소 없이는 전쟁터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소가 중요한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참 불편한 존재였지만, 힘들게 하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 훈련소였다. 훈련소였다. 그거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블레셋도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을 실전에서 강하게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소, 훈련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두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정신 차려라. 깨어라. 그래서 끊임없이 가시 크든 작든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삶 속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 쉽게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참 이상해요.

습성이 참 이상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평안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사사시대에. 여러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조금만 잘해주면 나태해져가지고 다른 생각을 해. 다른 길로 빠져. 그런데 이 블레셋이 국경 옆에 버티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신 거예요.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긴장도 없다면 우리는 금세 나태해지고 기도를 쉬게 될 겁니다. 그럼 무너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블레셋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을 새벽 제단으로 말씀의 제단으로 다시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경보 장치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블레셋을 두셨을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놔두신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주변에 아무 대적도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아남고 번영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강한 이 블레셋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단 하루라도 무사히 지나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순탄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블레셋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아니면 너희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시를 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블레셋을 두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 다른 말로 일명 사랑의 매, 사랑의 채찍.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늘 불의한 침략자이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종종 이 블레셋의 손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어요. 때리게 하셨어요. 매질을 하셨어요. 사사기 13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몇 년 동안? 40년. 무려 40년.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36년을 그렇게 압제를 받았는데 40년 동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상을 섬겼어요. 죄악의 길로 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니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매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블레셋을, 이방민족을 들어서. 블레셋의 압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잡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블레셋이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는 아버지의 손길은 아닌지 묻고 우리 스스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유를 통해서 블레셋,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을 두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이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 블레셋 앞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3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하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족속에게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방금.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이 3절 말씀 속에서 문제의 뿌리부터 도려내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싸울까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할까?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 선자의 말대로 순종하여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제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게 합니까?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미스바로 모이게 해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세 가지 일을 하게 되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리고 금식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자백합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죠.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백했어요. 여기서 보면 물을 붓는 행위는 더 이상 감출 것도 남겨둘 것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고백이고요. 또 금식은 육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뭘 자백했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을 자백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진짜 문제가 블레셋 군대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겼던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상황이 급박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의 자리죠. 죄를 자백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리,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자리였는데 오히려 대적이 더 거세게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때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압박이 오고 더 큰 괴로운 일들이 몰려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에 떨

0: 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요청하며 말합니다. 8절이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제발 사무엘이여,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서 저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9절에 보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으니 드디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승패는 이미 이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미스바 전투의 진짜 전장은 블레셋 군대가 진격해 오는 저 들판이 아니라 사무엘이 어린 양을 드리며 부르짖었던 그 제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우레소리 그 음성으로 블레셋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블레셋을 마주할 때마다 무엇이 승리를 만들어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 때 승리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더 강한 무기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돌아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블레셋을 대처하는 우리 삶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온갖 블레셋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 속의 이방신들, 곧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사람일 수도, 나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미스바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돌이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레소리를 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블레셋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력을 얻고 단련이 되고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블레셋일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블레셋을 줍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들 때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블레셋을 붙들고 혼자서 씨름하지 마시고 대신 미스바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자백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여수석 장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2-4292 여수석창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 체험 벨루스턴 힐링 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15일 화요일 아침이네요.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좋은 책 한 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내 마음의 책갈피 광양사랑의 교회 태양화의 길벗 아종열 목사입니다.
0: 어서 오세요. 이렇게
1: 제 이름을 막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0: 네.
1: 제 책이 나왔거든요.
0: 어머나. 감축드리옵니다. 네. 목사님.
1: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좀 사기가 어려운 전자책으로 나와서 현재는 예스24하고 알라딘에서만 평화의 길벗